0: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1: 오늘 하루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따뜻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박정호예요. 당신만은 못해요.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21일 하고도 5월 가정의 달에 있는 이날이 이 달력에는 뭐 이렇게 공휴일로 표기도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즘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1: 네, 너무 의미 있고 참 따뜻하고 좋은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한다 말하고 장미꽃이라도 뭐 다

0: 제자가 썼다고 전해지는 책입니다. 예, 이 책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앞에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복음서 3권 공관 복음이에요. 그죠, 목사님?
0: 그렇습니다. 복음서 앞에 3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시놉틱 가스펠 공관 복음이라는 부제가 붙어지는데요. 이 책은 그와 내용이 조금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공관 복음과는 구별되는 제4복음서로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1: 네.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자 그리고 이 복음서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 이 책 함께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사실 초신자분들에게 읽기를 많이 권하는 성경이 이 책이 아닐까 싶어요.
0: 일단 공관 복음서에는요. 사건과 어떤 팩트 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이 책에는 답을 말할 뻔했어요 제가. 이 책에는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예,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네 번째 복음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은
0: 요한복음.
1: 보기 2번은
0: 야한복음.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의 정답 남겨주시면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과 더불어 오늘 네 번째 복음서 함께 하게 됩니다. 참 축복된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 네 권을 월화수목 나흘 안에 지금 한꺼번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네 번째 시간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외쳐주시면서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엘라 피츠럴드 팻분 이어서 노래 불러요.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세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목사님 공개해 주시죠.
1: 예,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요, 요한복음입니다.
0: 네, 드디어 복음서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요한이 그 요한 맞습니까?
1: 아,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요한이 그 요한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0: 네. 이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나 봐요.
1: 예.

0: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아니다, 장로 요한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복음서의 내용을 읽으면 그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늘 베드로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세베대의 아들인 그 요한, 그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복음서, 앞에 그 봤던 이 세 가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 있다. 그리고 기록 시기와 연대도 좀 차이가 나요. 그죠, 목사님?
0: 예, 요한복음은요,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뒤에 늦은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고요. 주 거의 90년에서 95년경까지 가니까요. 교회의 틀이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던 그런 때였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고백의 수준이 굉장히 깊이를 더해 있습니다. 앞에 공관복음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행하신 역할에 대해서 사실 중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깊고 넓게 전 역사의 구도 속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어떤 분이셨는가, 그가 영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그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깊은 신학적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멋진 복음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요한복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오늘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로 하면서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책 이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 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 이 심오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오늘은요, 장덕상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파헤쳐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같이 집중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이잖아요. 3282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눈물 나게 하시네요. 군인인 남편을 만나 23번의 이사를 다녔지만 예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오늘까지 없었겠지요. 이제는 전역하여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높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3282님께서 오늘 이 부부의 날 오프닝 함께 하시면서 눈물 났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23번이나 이사를 다니셨대요.
0: 와.
1: 아, 나라 지키시느라 또 고생하셨고요. 내조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3282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장덕상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 오늘 너무 기대돼요 하시면서 5843님 오셨고요. 우리 3874 권사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0: 팻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 줄 모르고 팝송 엄청 좋아하셨다고요. 예, 여고 시절 많이 좋아하셨답니다.
1: 네,
0: 팻분 노래 너무 좋죠.
1: 오늘 엘라 피츠제럴드 팻분의 찬송가 두 곡 띄워드렸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아침에 참 어울리는, 그렇죠? 팝스타일의 찬송가였습니다. 목사님, 크게 웃어도 되나요? 보기 너무 찰지십니다 하시면서 우리 1424님께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셨고요. 딩동님 출석하셨습니다.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너무너무 기대해요 하시면서 9908님, 6387님, 새싹님들도 오셨는데요. 1080님입니다.
0: 1번 요한복음 맞춰주셨고요.

0: 요한복음 공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1: 3513님 오늘 새싹님이신데 요한복음 어떤 책일지 기대할게요 하시면서 오셨고요. 라마나엇가침님도 오늘 아침 이 요한복음 기대한다 하고 아마 귀 쫑긋하시고 요한복음은 과연 어떤 책인가 우리가 참 많이 애정하고 많이 읽었고 또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참 좋은 책인데 진짜 이 책의 작성의 배경이라든지 기록의 연대라든지 또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1장 분량의 방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하루 안에 요한복음 다 보는 거 아닙니까?
0: 예, 요한복음 전체가 뭐에 대한 책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지 진짜 간략하게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묵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요한복음 개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1: 예, 뭘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있는 그대로 그걸 보여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과 말씀과 그의 행적을, 인격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들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책들이 드러내고 있는 바를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온 우주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해설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초기 교회의 기독론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나중에 요한서신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온 우주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초기 교회의 기독론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틀이 이 요한복음에서부터 나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라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나는 포도나무라 하셨던 것에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7장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후대의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0: 와,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요한복음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요한복음이 앞에 세 권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책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시기 자체가 이미 앞에 복음서 세 권이 탄생한 후였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앞에 공관복음들이 다루지 않은 이야기 혹은 그 이야기에 대한 더 심오한 연결점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속에서 드러난 그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쯤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이 저는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성육신은 뭐예요?
1: 예. 네. 성육신은요, 그 자체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육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법을 갖다 붙인 거고요. 육화되었다, 살과 피를 입으셨다는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인카르나치온, 육화되셨다라고 말합니다.
0: 그렇군요. 아, 그래서 우리 방송가자 여러분들께서 뭐 평소 설교 듣다가 혹은 방송 듣다가 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완벽한 신이시면서 또 완벽한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한 조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함께 공부하는데요, 목사님.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대목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1: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를 믿을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대목,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이 요한복음,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함께 낭독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펼쳐두시고 제가 읽을 때 소리내서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청취하고 계시고 손이 분주하신 분들, 바쁘신 분들은 귀 활짝 여시고 마음 활짝 여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큐티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요한복음 17장 9절로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장덕상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겠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요.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가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어머니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 알게 되죠.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았지.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도 어렴풋이는 알았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요. 아, 진짜 그것이 어떤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마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 남겨진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이 세상에 남겨진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탈출해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갈라진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울 이론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울처럼 보게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 내 아버지가 야, 나를 이쁜이 이쁜이 하고 불렀어. 그러면 내가 이쁜이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맨날 못나나 못나나 그렇게 부르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못난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요한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나야.
그 요한이

이 글들을 썼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한을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아버지와 자신의 사랑이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과 우리들 사이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송경민 다시 복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목사님,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 중에서 아버지 제가 이 기도를 땅에서 하는 이유는 이라고 설명하시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뭉클하네요.
1: 예,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치 우리가 그냥 죽어서 내세 좋은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게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거든요.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요한복음은요, 목적이 분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복음서니까요. 요한복음과 늘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복음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성경에 끊임없는 피제사가 있었어요.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수많은 동물의 희생제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대제사장 어떤 의미입니까?
1: 예,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들을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요한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신 그분이 제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드리신 제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영 단번에 완전히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사명이 됩니다.
0: 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오늘 함께 공부해봤고요. 이 본문은 이 구약성경의 수많은 피제사와도 연결돼 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서 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리신 그 제사의 진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고요. 그 제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에 증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0: 아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오늘 함께 공부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 모든 피 제사를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제자된 우리를 위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0: 아멘. 저는 차유미였고요.
1: 저는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입니다.
0: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작가는 예,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다른 채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예,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때도 그냥 방송을 켜놓고 삽니다. 항상 극동방송이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본인 소개 들어봅니다.
1: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김순애 권사입니다. 병원에서 36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화 업무와 그다음에 전관 방송을 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픈 멤버고요.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김순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더 큰 복을 누린 해입니다.
1: 굉장히 저한테 크나큰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짐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을 제가 계속 요청하면서도 전파선교사 가입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2013년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에 12월에 가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 치유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고
2: 김순애.

0: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면서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가 2015년에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달에 전파 선교사 모집을 하실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방송사에 드려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또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에서 그때 빅3 뭐 이렇게 하는 병원들 중에 탑이라고 하는 병원에 지금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서 1월 달에 제대하게 됩니다.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0: 혜진아, 광수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며 반주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수진이의 그 믿음과 헌신, 그리고 광수는 초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감동을, 그리고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너희 등을 다 때리시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감동을 엄마에게 간증하던 그 믿음이 엄청 그립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기신 기업인 나의 딸과 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순이나 광수야, 엄마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의 기쁨이자 보람인 딸과 아들 사랑해.
1: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순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하고 동생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대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런 모든 대금이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 손해 나지 않는 그런, 예,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이 이 복된 자리,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작한 전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온 가족들, 제가 저희 아들, 딸, 저희 어머니, 동생 다 해서 전파 선교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더 전파 선교 헌금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

0: 알고 계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 전파선교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또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역해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을 저도 축복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헌금하며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기도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승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의사 이승철입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신 그룹의 평균 수명이 약 1.8년 정도 더 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등의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커피를 꼭 먹어야 좋은 걸까요? 커피는 그럼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은 커피, 그리고 커피에 함유된 대표적인 성분인 카페인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의 대표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회의 준비를 할 때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억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 간질환,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적당히 즐기는 커피는 확실히 건강에 이로운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카페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잖게 있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카페인의 각성작용이 낮 동안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활력도 돌아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페인 분해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 간혹 한 잔의 커피에도 밤 늦게까지 뇌가 각성되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두통과 신경계 부작용입니다. 카페인은 원래 두통약에도 일부 섞여 있을 정도로 두통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익숙해진 뇌는 카페인 섭취가 중단될 경우 오히려 더욱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점점 일상의 평범한 자극에서도 쉽게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우선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은 성인 기준 400mg 정도입니다. 이건 에스프레소 샷 기준으로 하면 5에서 6잔, 아메리카노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는 약 3, 4잔 정도에 해당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대용량 커피는 한두 잔으로도 하루 섭취 제한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하루 정도는 제한량을 넘겨도 괜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된다면 점점 카페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과 오후를 피하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이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더욱 불면에 시달리고 다음 날엔 졸린 몸을 각성시키기 위해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개인별 반응을 잘 살펴보기입니다. 몸에 좋은 약재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 또한 하루 한두 잔이 부담 없고 활력이 되는 분이 있지만 정말 적은 양이라도 몸이 불편하게 반응한다면 대체 음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커피를 내 몸에 맞게 적당한 양만 지혜롭게 즐기신다면 건강에도 이롭고 생활에도 활력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면서도 건강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내게 안 갚음을 할 텐데 하면서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저 인간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꼭 복수할 거다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일곱 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도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상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누가 높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눈에 누군가는 믿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없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15절에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만 이야기해서 화해해라, 권고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세 번, 랍비들은 세 번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세 번을 훨씬 넘어서 일곱 번 정도면 이거는 뭐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요? 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번 몇 번입니까? 490번.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나는 7번 하면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490번을 여기서 490번은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무한정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으로 무한정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뜻밖의 대답에 난감해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있었고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주인인 임금에게. 그 빚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요즘 가치로 하면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이 신하가 임금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불렀으면 너 이제 좀 갚아라. 안 되면 네 몸이라든지 네 가족이라든지 아무튼 다 갚아라. 호통을 치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싹싹 빌면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불쌍해서 그 어마어마한 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밖으로 나가서는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치면은 백 데나리온 얼마예요? 천만 원. 그 천만 원을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도 멱살을 잡고 내 빚을 빨리 갚아라고, 안 갚으면 집어넣는다고 막 소리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료 친구도 싹싹 빌면서 알았다고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이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고는 그 신하를 감옥에 넣었다. 그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나 악한 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의 하애와 같은, 우리가 흔히 사극 보면 뭐라 그러죠? 임금 앞에 나가서 전하 하애와 같은 은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신하는 임금님에게 하애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도 마땅히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한다면 자신부터 먼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동료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신하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 그 죄의 부채가 얼마나 큰지 여기 만 달란트 6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영원히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십자가 안에서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은 1만 달란트 면제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계속해서 응어리를 가지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꽁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네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래 한번 눈 감아준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 용서를 자기가 마치 베풀어주는 은혜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격이 너보다는 그래도 더 성숙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렇게 자기가 마치 아량을 베풀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용서의 힘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악한 종인 거예요. 오늘 그 신하를 보세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딸 손동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간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오빠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 딸 손동희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가 일제강점기 5년간이나 감옥 생활한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인데 1, 2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5년간이나 감옥 생활한 것이 다 헛수고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뻔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을 어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보다 인격이 더 성숙하고 그분은 우리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살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된다. 오늘 33절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자막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의 인격의 성숙이 용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용서를 나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후, 그래 고맙다, 역시 너는 다르구나,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 속에 있었는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용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뭘 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오, 너무 두렵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내가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서로서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의 빛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꽁하게 집어넣어놓고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말로 갚아준다, 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용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용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용서가 뭔가?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 합시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체험하면 우리가 서로 서로 용서할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용서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과 맺힌 것이 있어서 몇 달을 답답한 마음으로 끙끙거리면 얼마나 괴로운지요. 기도도 막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차 있으면, 그리고 불안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예배한다고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자유롭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미움과 분노는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자꾸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내가 계속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야. 바라봄의 법칙이. 해결책은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속으로 목사님 말씀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상대방이 먼저 머리 숙이고 오기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상대방이 항상 머리 숙이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용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용서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분노 속에 계십니까? 불안 속에 계십니까?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던져넣지 말고 용서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용서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받아합시다. 용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그 장발장은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가 또 절도하고 또 절도하고 해서 19년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왔는데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묵을 곳을 찾다가 나흘을 헤매요. 겨우겨우 어떤 신부님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누웠는데 거실에 진열대에 뭐가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은잔이 보여요. 그래서 그 은잔을 훔쳐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게 바로 붙잡히죠. 다음날 경찰이 장발장을 끌고 신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 이놈이 신부님 집에서 은잔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놈이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평생을 썩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훔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제 선물로 주었어요. 촛대까지 주었는데 촛대는 깜빡 잊고 안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이 신부의 말에 경찰은 그냥 돌아서지. 그리고 장발장도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를 건네면서 이것들을 팔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저와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이 은잔, 이 촛대를 팔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핵폭탄과도 같은 용서의 위력 앞에 장발장에 얼어붙은 마음이 여지없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 장발장은 그때부터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나중에는 시장까지 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르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한 게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 그것만이 어둡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도 용기가 안 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기에는 내가 아직도 그런 용기는 없어. 그렇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가서 직접 용서는 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서까지도, 용기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놓아주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놓아준다, 떠나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놓아주지 못하고 콕 붙잡고 두고 보자, 이제 그것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제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0: 이런 사람이에요. 그도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영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나누어야 되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서로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이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감당 못할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강을 이뤄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샵0933번 열려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로 여러분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50원과 100원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양제일교회 장현석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0: 목사님 애청자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또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고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은 든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요동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못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실수할 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가려진 무서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 말의 입의 말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내가 공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 평상시에 늘 내 입술로 되뇌이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절대 그 어떤 한마디의 기도도 한숨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뱉은 말 같지만 특별히 내가 원망 섞인 그러한 기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 우리가 참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전화번호를 밝히고 기도하지만은 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 성도님 계세요. 그 기도 제목도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차마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산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0: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늘로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동방송 가족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는데, 특별히 내 입에 있는 고백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응답받고 복되게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6636님 보내셨어요. 권순이 아내가 뇌출혈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아유. 또 중한 병으로 또 입원 중에 있으셔서 네. 마음이 많이 쓰시겠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 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0: 아멘.
1: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6636님과 또 아내 되는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아내분이 뇌출혈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병원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병명을 알게 하셨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0: 아멘.
1: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이 뇌출혈에 이 질병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주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병 중에 있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0: 아멘.
1: 건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 썩어질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문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족 귀한 부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829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는 임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 김정도 전도사님 병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살이 뜯어지고 진물이 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그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1: 네. 개척하고 아유, 힘든 상황 네. 가운데 계시군요. 그래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줄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도사님, 하나님 지금 또 교회 상황이

0: 녹록지 않아서 병원에서 일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참 상황이 진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답답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한 편팔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이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사역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와주는 좋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날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절대 꺾이지 아니하도록, 아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도 주시옵소서. 몸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형편도 사정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다음은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온 저희 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9215님의 따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딸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있고 가족들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이 정신적인 질환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신경계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풀어 헤쳐 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놀라운 역사 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다 하였던 것처럼 이 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달리다 쿰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복된 인생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1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양제일교회 장현석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미리 감사하는 기도 제목 올립니다. 부부의 날 신랑이 옆에 있어줌에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남편 월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 올리셨어요. 목사님 오늘 부부의 날이지 않습니까?
0: 아 그렇네요. 네.

0: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이제 모습을 회복하라고 21일을 부부의 날로 공식적으로 정했죠. 이 땅에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부부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나라 민족이 행복하거든요. 우리 9507님 미리 감사기도 참 멋집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너희가 믿고 구한 바는 받은 줄로 알미니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9507님 부부의 날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주며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 올렸습니다. 참 귀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9507님의 가정 부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 날마다 영광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올립니다. 남편의 월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급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미리 감사하고 있사오니 물질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물질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더 흘러넘칠 수 있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로로 은퇴한 저희 남편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무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평생 장로의 직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은퇴하셔도 연세가 뭐 70대더라도 네. 육체는 다 건강하셔서 네. 또 제2, 제3의 또 산업의 전세에 뛰어도 일하시는 분 참 많으신데 우리 장로님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무릎도 불편하시다 그러는데 이 시간 우리 장로 혹시 이 방송 안 들으시면 우리 권사님이라도 믿음의 손을 펼쳐서 우리 장로님의 무릎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아멘.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어지고 병든 부분이 고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했었던 우리 장로님, 이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무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예수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피 묻은 예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불편한 모든 부분들이 해소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일자리에서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제 장로의 직분을 다 가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은퇴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강건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익명으로 보낸 제목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0: 그래요. 네. 그래 누구나 다 네. 천석지기는 천 가지 걱정, 만석지기는 만 가지 걱정이 있대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1: 아멘.
0: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0: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아버지께 주신 일들을 이제 열매를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쁨과 감사로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오니 목자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4708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간호사로 첫 출근합니다. 부서 발령이 잘 되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해서 직장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0: 네, 축하드립니다. 또 간호사로 첫 출근을 하시는데 첫 출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늘 사명 주셔서 귀한 직장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호사로 첫 출근을 합니다. 부서 발령이 잘 되어서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부터 첫 번째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들을 주관하시고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선배와 후배와 우리 동역자들의 관계, 병원 관계자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직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치가 총명함을 더하셔서 환자를 바라볼 때 그냥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환자를 잘 간호하고 케어해서 이 귀한 간호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장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못다한 사연들은 내일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대양제일교회 장현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경적 메시지를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속적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늘 충돌한다는 걸 느낍니까? 아직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드 머피의 논평은 그의 논평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위임령, 위임령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따지자의 지상이 아니고요. 이럴지자의 지상.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 지상명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시대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뭐예요? 갈등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편한 진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상들과 전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정치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건 우파예요.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치를 저버리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때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파 우파는 성경적인 좌파 우파와 조금 다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좌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평등해야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뭐죠?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때는 이게 좌파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 자유가 구속당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차별 대우받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는 좌파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우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좌파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은 뭐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좌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좌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우파예요. 세상의 학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두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야. 우린 좌파야. 평등을 원하면 좌파야. 자유를 원하면 우파야. 근데 자유와 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 정책을 많이 펴고 많이 가진 사람들 걸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많이 줘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많이 생기면 또 좀 평평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는 균형을 맞춰서 바퀴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파는 나쁘고 좋고 뭐 좌파는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반드시 우파만 옳습니다. 좌파는 잘못돼서.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좌우파는 모두가 다 극우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극우파들이 독일의 극우파라든지 일본의 극우파들이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좌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를 너무 강조해서 호되게 평등을 강조하면서 가진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찰리 커크의 사건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봅니다. 데이빗 머피 박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현재의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세요. 미국 공군에 25년 동안 근무해서 비행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투에도 직접적인 참여한 전투기 조종사로도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였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김장한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명진도 거기서 받았고 김요새 목사도 거기서 받았고 그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예요.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적인 관점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문화 전쟁,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그걸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고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순교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 이래로 교회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간단하게 줄이면 순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거야.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성경적 좌파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찰리 크크는 비극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인생의 전성기에 순교한 충신한 기독교인들의 긴 행렬에 합류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순교가 드문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크크의 피살 직후 주일 교회들은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남성들 사이에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화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인데 절대 기준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과 악의 갈등이 불가피한 문화 전쟁 속에,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가치가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랍니다. 쾌락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얼마든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쾌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쾌락,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끌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다 뭐예요? 목사, 장로, 신학 교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직된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 현실은 특히 폭력적인 정치적인 좌파의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성경적인 좌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의 전 문장, 이 데이빗 머피 박사의 전체 문장을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데이빗 머피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제가 오늘 함께 그다 함께 했는데요. 소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 뜻입니다. 면류관. 신약 성경 이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우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 죽음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그가 섬기는 공개하는 일, 오늘 단어에는 대접하는 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집사라는 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최초의 일곱 명의 봉사자, 최초의

대접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 그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심부름하는 옛날 말로 식당 뽀이였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 최초의 교회 봉사자로 선택받은 그분. 그분의 그 일곱 명의 봉사자로 뽑히는 배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라가노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뭐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면 그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있어도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뽑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테반이라는 겁니다. 스테반. 다시 말하면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일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죽어갔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 어떤 사람? 칭찬받은 사람. 근데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막 민간에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 사람이 다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가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 같은 괜찮은 사람하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들은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문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우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반성경적이에요.

0: 성경적인 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진실한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정직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안 될 때는 가짜 사기꾼을 사가지고 거짓말쟁이를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거짓을 자꾸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 매수하면 그건 교회에 나와도 뭐예요? 좌파라니까요. 성경지가 좌파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닥터 머피가, 데이빗 머피가 이 커크의 죽음과 개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기고를 하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를 쭉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의 사람, 난 누구랑도 이야기가 잘 돼.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나는 이야기가 돼.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렸던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커커가 곧 스데반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돌무더기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머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커커도 그 말도 못했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었지만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그에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반성경적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심지어는 큰 박해와 환란 가운데 몰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동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 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74.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 사학 회복과 기독 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지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기독 학부모들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재 시간으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 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회 측은 이 목사가 강연 직후 정관계 인사들에게 영적 복음을 지어내온 알라바스터 하우스의 설립자 킴벌리 제노 목사와 함께 양국의 공유된 가치관 수호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교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 회계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정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응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교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청년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성결 정신을 회복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0: 주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소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칭하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2026 한일 중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각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 접근과 내면화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 생산자로 키우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플랫폼과 국제 공동창작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YMCA 등과 연계한 시민성 교육 공동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과 영적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드루대학교 캐서린 켈러 교수는 기후위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러 교수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교회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청지기 정신을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과 모든 피조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비판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새김질해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에 연구해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거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인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는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0: 있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출연하셨던 강석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부 이야기를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쭤봤더니 뜻밖에도 첫날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첫날밤에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두 분이 거꾸로 누워 자기로 하셨대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발을 보고 눕고 사모님은 목사님의 발을 보며 누운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이 사모님의 발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셨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그날 밤 목사님은 평생 이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며 밤새 우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자꾸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요. 누가 더 받느냐보다 누가 더 섬기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부부의 날,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배려하는 마음, 더 섬기려는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사랑, 섬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담길 줄 믿습니다.

손경민, 진아가 부른 주의 가정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중 21일, 네, 둘이서 하나 되는 의미를 담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한 번씩 더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자, 강 목사님의 첫날 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요, 거창한 이벤트보다 섬김으로, 작은 섬김으로 오래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요. 자, 배우자의 발을 보면서 내가 이 발을 붙잡고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리라 다짐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섬긴다는 거, 뭐 거창하게 섬기는 거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도 그런 섬김들이 가능하죠. 오늘 피곤했지,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 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 그리고 웃어주는 것. 괜히 어깨 한번 주물러주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이요.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섬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부부 사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 하나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사연 참여 게시판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메시지 참여하기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 네, 말씀 카드 이미지와 함께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미지 꾹 눌러서 저장하시고 오래오래 이 섬김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은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5832번님이요.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때때로 감동을 줍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일 나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걸 보고 괜히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큰 건 아닌데 그런 작은 섬김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번 더 먼저 해주고 내가 더 수고로이 움직이는 거 그런 섬김과 배려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6488번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뵈러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랑은 결국 돌보고 기다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또 예수님 닮은 섬김 실천하며 살고 싶다고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뻐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1574번님 아내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미정아 사랑해. 그래요. 이 도시락 날마다 또 싸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그 사랑과 정성, 섬김. 네, 우리 남편에게 내가 계속 집밥을 먹이리라 라는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아내분도 너무 멋지고 또 이렇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도 그걸 알아채고 표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아름답네요. 방송가족 모두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1455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344번님도요. 늘 감사한 주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파이팅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4627번님은요. 아멘 주시면서 저는 이제 섬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요. 얼마 전 80세, 90세 넘으신 권

간사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공원 가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면서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 참빛 노 권사님이셨어요. 사랑합니다. 와, 이 할머니들. 오, 여러분을 또 이렇게 섬기셨네요. 네, 식사 대접도 하시고 추억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요. 우리 부모님 같으신, 다 엄마 같으신 이 노 권사님들 모시고 섬김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은 좀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피디님 목소리가 너무 귀에 꼭꼭 박혀서 그런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4420번님 고맙습니다. 9950번님도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원해요. 라면서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늘 주님 손잡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어요.

네, 기프티드 찬양으로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의 날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섬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느냐보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누군가를 따뜻하게 세워주고 배려하며 먼저 손 내밀고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고해요. 이스보셋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손에 맥이 풀린 상태였잖아요. 그럼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가정교사에게만 의지하던 이스보셋은 그가 죽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잠으로 도피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술이나 게임, 쇼핑, 드라마로 도피하지요.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브에롯은 기본에 딸린 성읍이지요. 여호수아가 기본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베냐민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기본 사람들까지 죽이고 탄압하자 그들은 기따임으로 도망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쳤겠죠. 그중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에게 속한 사람들로 이들은 자기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따라간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연합을 이루러 간 것도 알았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도 므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자라 왕이 될 가능성이 없음도 알았지요. 그래서 원한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명분을 쌓다가 결국 그것을 자신들의 출세 방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고해요. 거짓으로 밀을 가지러 온 척하는 이들에게 이스보셋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망하는 집은 다 이래요. 한 사람도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론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간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사람에 대한 분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라고 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잠자다가 자기 측근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나요? 원한을 갚기보다 내 안의 악을 쳐죽이고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려면 둘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이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대적으로 알았기에 다윗이 큰 상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울을 향한 원한과 출세욕이 있었어요. 사울 왕국이 쇠하고 다윗 왕국이 흥하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는 오히려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해요. 또 10절에서는 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멜렉 청년의 결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고는 11절에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보셋도 통일왕국의 반기를 들었으니 악인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코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심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청년들을 명하여 레갑과 바아나를 죽이고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히 매장해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인이라는 불의를 엄히 처벌하고 죽은 이스보셋에게는 합당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나 지혜로 이룩되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은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값진 깨달음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숨긴 채 하나님이 하셨다고 포장하는 일은 없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권모술수로 해결하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으로 생색을 낸 자기 모습이 레갑과 바하나 같음을 깨닫고 이제는 불러주신 자리를 겸손히 지키길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전도사이신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자연스레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지만 매일 밤 폭언하시는 아버지를 악인으로 여기며 저는 의롭다 생각했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부서에서는 토요일마다 찬양팀 연습이 있기에 미디어 담당 봉사자 한 명이 나와서 음향 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잠시 직장을 쉬던 제게 음향 담당 차례가 자주 돌아왔는데 점점 저만 자주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생색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기에 이 불편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건넨 부서 리더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져 그동안 쌓아온 생색과 감정들을 팀원 모두와 함께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일을 돌아보니 다윗의 말처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제 감정을 앞세워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레갑과 바하나처럼 매달려야 할 인생임에도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용서받았음이 깨달아졌지요.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대로 리더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교회 사무실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여전히 혈기가 많은 저이지만 늘 제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큐티하며 부르신 자리를 겸손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민원 전화에 상냥히 응대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 먼저 하며 회개하고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권모술수와 칼과 창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0: 25세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으로 도피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 포장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짓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갈등 속에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저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진다는 진리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로운 일이라 해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갖길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안의 악은 즉시 처리하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서 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귀국 조치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보건의식이 낮은 국가에서 또 크게 발생하잖아요.
0: 맞아요.
1: 특히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작은 질병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 보건 체계도 온전하지 않아서 또 걱정이 큰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에 걸려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약도 많은데
1: 네.
0: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칠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또 회복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0: 네.
1: 특히 북녘에도 의약품이 잘 공급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기다리는 동안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1: 네.
0: 뭐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비싸거나 아니면 방법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그조차도 약도 구할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안녕한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의 한 줄로 나아가고요.
0: 네.
1: 또 곳곳에서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OEP데이에서는 그 기도의 한 줄로 먼저 출발해보고 있어요.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고 있습니다. 5130님은 포항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기도합니다. 목포에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1: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0691님 샬롬 반갑습니다.
0: 자, 안양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서천에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서 북한의 아픈 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7861 성도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여러분 이런 북한 관련된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 모아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의약품 보낸다든지
1: 네.
0: 이런 인도적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우리를 규명하면서부터 계속 척을 지고 있는데
0: 네.
1: 이 사이에 정말 복음이 그 징검다리가 돼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함께 교류도 하고요. 그 통로에 복음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자,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오해피

0: 데이 목요일은요?
1: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1: 네.
0: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또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도 꽁트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신혼부부의 대화 가운데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0: 예.
1: 여기에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0: 저희가 근데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은 적극 참여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어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혹시 나한테 뭐 악냥한 거 있었어요?
1: 악냥? 뭐,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앙 이랬어?
0: 아니 울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들썩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맞긴 하네. 자기 답장이 안 와서 나 혼자 괜히 서성거렸거든.
0: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가 표정이 딱 그러더라니까.
1: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티 많이 났어?
0: 티? 아유 여보는 티가 아니라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있었어요.
1: 아 그래도 답장 오니까 바로 기분 좋아졌는데.
0: 그러면 됐어요. 악냥해도 또 귀여우니까 용서할게요.

0: 여전히 신혼이네요. 언제 답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1: 악량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혼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나중에는 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오늘 악량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어떤 뜻일지 북에서 쓰는 말이고요. 악량하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자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안 상냥하다 이런 의미인가. 상냥하지 않다.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운다. 마음을 네. 조이는 거죠. 조리는 거죠.
1: 네, 그쵸.
0: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세요.
1: 이 악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악량하게 그렇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요 신혼처럼 연애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악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꼭 연애 초기여야만 되는군요. 어떤 결과나 연락, 기다리던 결과나 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네요.
0: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시는 분 가운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송구합니다. 자 어쨌든 악량하다라는 의미인데 모두가 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대신 평양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진짜?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5: 근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하더라고요.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5: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5: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5: 많죠.
0: 중심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5: 맞아요.
0: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0: 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교회 제거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1: 마니또처럼 매칭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2: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2: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2: 네,
0: 네.
3: 그래서 신희수
2: 네, 신희수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교회가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제가 맞아요.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네, 글을 네, 많이 들었어요.
4: 그렇구나.
3: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0: 네.
3: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왜냐면
3: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0: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3: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4: 맞아.
3: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0: 맞습니다. 네.
3: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2: 좋은 생각이에요.
4: 네, 진짜 좋은 생각이다.
3: 아니,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4: 아니에요.
2: 네.
4: 오,
2: 네. 너무 좋은 생각이죠.
0: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토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3: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4: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2: 맞아요.
4: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1: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2: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0: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2: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0: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네.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해

0: 그리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1: 네. 네. 네.
2: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0: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2: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네.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3: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0: 네네.
3: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2: 네.
3: 느껴지지
2: 네.
3: 않을까. 그러면서 네.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맞아요. 모이는 모임 네. 중심으로 네. 먼저 네.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0: 네. 네.
1: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 맞아요.
1: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0: 네.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2: 그쵸,
0: 우리
2: 네.
0: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1: 네.
0: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네.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네.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네. 경험이 될 거거든요.
1: 네. 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3: 감되네요.
0: 맞아요.
3: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0: 네. 직접 전도를.
3: 북에서 온 언니를 네.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2: 네.
3: 거예요.
2: 맞아요.
3: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네.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3: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네. 부분이
1: 네.
3: 있다.
1: 네. 네.
3: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네. 어떻게 되셨는지 네. 궁금해졌어요.
1: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3: 네.
1: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3: 아,
1: 근데
3: 그래요?
1: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 아.
1: 주체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0: 야, 되게 논리적으로
2: 오리지널 대박이다.
1: 왜냐면 그렇게 북한
0: 누가 원조냐.
1: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에 훈련이 딱 돼 있어요.
0: 네.
1: 그 긴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0: 그러니까.
1: 성도가 되거든요.
2: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1: 네네.
2: 보면 조만간 그게 거치고
0: 네.
2: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3: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0: 그렇죠.
3: 네.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2: 네.
3: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0: 네.
3: 생각을
0: 네.
3: 경쟁하지 않고
2: 네. 맞아요. 네.
0: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2: 네.
0: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1: 네.
0: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1: 네.
0: 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비용을 네. 지불하면서 네.

0: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네.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찰스,
3: 사랑이,
1: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4: 너와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정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물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실까요? 지금 황량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한평창의 문제는 앙냥하다였습니다.
1: 1번이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2번이 상냥하지 않다였는데.
0: 네.
1: 정답은 1번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입니다.
0: 네. 용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앙냥한 모양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기다릴 때.
1: 아, 그때도 있고.
0: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1: 그리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도 앙냥한 마음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셨는데 당첨이 될까 말까. 작전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저희가 혹시 그렇게 만들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뻐하실 테고.
1: 네.
0: 혹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1: 맞아요.
0: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을 드릴 겁니다.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셨는데

0: 어때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또 선거들이 쓰는 말,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이니까 또 관심이 가시실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6150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되어서 이렇게 배웠던 북한 말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맞아요. 맞아요. 얼른 썼으면 좋겠어요.
0: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6801님도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북한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도 북녘의 누군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남해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1: 맞아요.
0: 야, 서로 잘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 받으실 링크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끝 찬양으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주님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계속 선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골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실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방금 전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그냥 사형털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사형털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에 대해 가끔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노예나 비로마 시민들을 위한 사형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이지 않고 일부러 사형장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게 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기슨 감독이 나사렛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내용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지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영화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지면 못 박혀 죽게 될 죄수에게 먼저 채찍질을 가합니다. 십자가에 매들려 받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죽으로 된 몇 갈래의 채찍은 끝에 납덩어리와 뼈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내리칠 때면 등, 어깨,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의 살점들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가 채찍에 빈 골을 따라 쏟아져 내립니다. 형 집행인들은 죽기 직전 상태까지 사나운 짐승처럼 채찍을 내리칩니다. 예수님에게는 왕의 위엄을 알리는 자줏빛 망토가 걸쳐졌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어서 멸시와 조롱이 시작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가 하면 피 흘리는 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칩니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인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져서 그의 얼굴에 마구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메어집니다. 로마의 관습에 따라 약 60kg 되는 십자가는 희생자가 직접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도 힘든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약 600m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메어진 십자가는 자꾸 땅에 떨어지고 그때마다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또다시 상처가 터져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옵니다. 병사들은 그가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그의 겉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집니다. 미리 준비한 세 개의 못은 쾅쾅쾅 하고 손과 발에 박힙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온갖 고통은 수백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처럼 온몸과 신경조직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발 근육은 위축되고 신경조직은 손상을 입어 경련을 일으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몸 전체를 지탱하고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작은 수평 널반지를 엉덩이 부근에 고정시키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피가 흐르고 몸의 무게로 인해 체중이 아래로 내려갈 때면 그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이 흐릅니다. 그의 고통은 점점 더 더해져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그로부터 떠나가십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 근육강직, 질식상태도 참기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분리

0: 되는 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소외되고 버려짐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나마 버려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매맞고 죽을 이유 없으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시편 22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우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렵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절규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사실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슬픔, 징벌, 허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멸시, 슬픔, 고난, 상함, 징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다섯 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여러분, 미국 중서부에 있는 대도시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거대한 호숫가 연안에 세워진 도시여서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붑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시카고의 별명이 바람의 도시예요. 바람의 도시. The City of Wind. 바람의 도시인데요. 이 바람의 도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사역,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늘 언제나 생기 있고 기쁨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이 무디 목사님은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경계하셨어요.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얼굴 표정이 호반의 동풍처럼, 시카고에 불어오는 그 바람, 호반의 동풍처럼 냉랭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얼굴 표정이 어때요? 호반의 동풍처럼 썰렁하고 차갑고 매섭고 어둡고 그런 분들. 자, 여러분, 진지한 것하고 침울한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앞에 진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울한 표정, 심각한 얼굴, 무슨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여유 있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실수도 품고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건전하고 건강한 웃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엄숙한 게 그게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숙한 것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엄숙한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사셨고 자신의 제자들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말씀하신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째,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예, 주님은 기뻐하며 사셨어요. 주님은 즐겁게 사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그 기쁨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원하셔요? 제자들,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고난의 삶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고난받으신 주님이시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이 내내 막 힘들어하시고 슬퍼하면서 사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지시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삶은, 기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맨날 킥기덕거리면서 킥킥거리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삶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는 영어로 fun 그럽니다. 이 fun은요, 이 재미는 언제 느끼실 수 있냐면, 여러분,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거든, 아, 요새 예능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TV를 봐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기쁨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달라요. 기쁨은요, 그냥 fun, funny 한 게 아니고 joyful 한 거예요. pleasure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happiness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기뻐지느냐. 잠깐 재밌고 즐거운 건 말 그대로 잠깐이죠. 허탈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그런 재미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참된 기쁨은 오직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기쁨이란 무엇이냐? 그저 재밌는 게 아니라, 그저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을 얻음으로 해서 내게 얻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음으로 해서 기뻐하는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것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잃어버렸다가 얻은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목자의 이야기.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놔두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 얼마나 좋은지.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만큼 즐거운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자의 비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뒤지고 뒤지고 뒤져도 안 나오더니 기어코 찾아냈을 때 그 드라크마로 인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와,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아마 그 잔치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나 잃은 것을 찾

가진 기쁨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는 무엇으로 인해서 생깁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그 내 아들이 찾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너무나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서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뿐만 아니라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들을 왜 들려주십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았을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국의 잔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천국의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자녀로 다시 되찾아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과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 생명을 찾았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너무 말이 어려워서 모르시겠어요?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 자체가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데 내가 기뻐하며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내가 만약에 기뻐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왜 기뻐하며 살지 못할까? 내가 기뻐해야 한다면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뭘까?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지켜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정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서 실패할 수 없는 삶인 것이 틀림없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것 같은 삶을,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도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 이걸 다 알고 이걸 다 믿고 계시면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모양, 꼬라지, 내 삶의 상황이 좀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분명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얼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나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걸 좀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기쁨을 되찾으려면 죄와 불순종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을 때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를 계속 붙들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즐거워요? 시편 32편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몸살이 납니다.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몸이 아파요? 내 마음의 양심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책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니, 믿는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그건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아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경험을 안 해보면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말로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말로 설명해도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는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아이, 말할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이 즐겁게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되 얼마나 먹어요? 자주 먹어야 돼요? 매일, 매일,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곱씹어 먹으면 말씀 속에서 기쁨의 자양분이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해보세요. 경험해봐야 알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적은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그걸로 퍼내면서 살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은, 온갖 좋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갈 때, 기도는 저리 가라 해놓고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쌓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얻은 새 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자로,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과 기쁨은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태도로 기쁨을 나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 태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흘러넘치면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쁜지 여기다가 광고판 안 달고 다녀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한번 찔러봐. 한번 괴롭혀봐. 아유, 표정이 좋네. 아유, 착해 보이네. 언제까지 저 표정이 가나 볼까? 언제까지 착한가 볼까? 예.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표정만 좋으면 안 돼요. 말만 착하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0: 즐겁게 감당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고 수행해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착하게 한다 그래요. 말만 친절해요. 그런데 정말 남의 짐을 져야 할 때, 정말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될 때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꺼이 불평 없이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일을 감수할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가짜가 아니라고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말 외로운 사람, 세상에 정말 괴로운 사람, 세상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잔뜩 천지 삐까리로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필이면 그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 왜 여러분이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진빼이 예수쟁이고,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이 절대로 안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번 다시 서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정말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과 기쁨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 언젠가는 그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때로는 기회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나누고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 사랑,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그 태도를 기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말씀 앞에서 샘솟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기쁨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채워진 사랑과 기쁨을 기꺼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그분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 내일, 이번 한 주간 당장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을 나누고 손을 붙들고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례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례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에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잘해.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1: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에서 많이 틀었는데 지금 네. 틀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래 주화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래.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예. 깜짝 놀라고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네,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래.
1: 울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 성함이 네. 안식년.
2: 네, 네.
0: 집사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예.
2: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2: 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식년.
2: 네, 네.
0: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다가 안식년 때 혹시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예. 안식년 씨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0: 아~
1: 중학교 동창인데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예, 제가 예. 엄마 아빠한테 우리 반에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했더니 아,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시면서 예, 예. 걔랑 놀지 말아라.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아, 그런 아, 자식 같다.
0: 아,
1: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예, 어떻게 예.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네. 알 수 있대요.
0: 오.
1: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0: 진짜.
1: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0: 아, 동네 교회.
1: 그래서 다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동창인데 네. 결혼까지 했군요.
1: 네,
0: 친구였잖아요.
1: 친구였죠.
0: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네. 와 네.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1: 저한테 조금

0: 씨 보내고 그랬어요.
1: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1: 안시엘. 또 엘 들어갔네. 엘.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아,
0: 맞습니다.
1: 또 시엘이. 너무 반가워요.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0: 예, 갈수록.
1: 갈수록. 지금 몇 학년? 6학년. 혹시 사춘기? 아직은 아직은
0: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0: 그렇죠.
1: 아닌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 사춘기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3: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1: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셋째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는
1: 예.
0: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1: 네.
0: 이제 스케줄상 아, 이날이 좋습니다라고
1: 예.
0: 했는데
1: 네.
0: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1: 예.
0: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1: 네.
0: 근데
1: 예.
0: 이제
1: 같이 하자.
0: 가정의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1: 올 반차
0: 왔습니다.
1: 쓰고
0: 예,
1: 아이들은 좋대.
0: 좋대. 정말 삶을 내어드리고 왔어요.
1: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애들은
0: 많이 좋대. 좋아하더라고요.
1: 방송이어서 지금 좋대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예,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네.
1: 오늘 첫 곡은
0: 네.
1: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0: 아, 첫 곡은요.
1: 예.
0: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아, 봐라.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0: 네.
1: 이 곡이 보니까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3: 처음에는 몰랐는데.
1: 처음엔 몰랐죠.
3: 네.
1: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0: 네.
1: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0: 네.
1: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0: 아, 이 찬양이 예,
1: 예.
0: 그래서
1: 예.
0: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1: 네네.
0: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1: 네,
0: 그래서
1: 네네.
0: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1: 네네.
0: 그래서 가정 예배 때
1: 네.
0: 오늘 부를 찬양을
1: 네.
0: 계속 불렀어요.
1: 계속
0: 네, 거의 부흥이 하려고 왔습니다. 네.
1: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네.
1: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3: 네.
1: 어디예요?
3: 천국이요.
1: 와, 딩동댕. 이야,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다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0: 네.
1: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정다리 집사님이 전북극동방송 또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0: 네.
1: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0: 네.
1: 자,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서 이
0: 네.
1: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0: 네.
1: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0: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자례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26번님? 네?
0: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1: 예.
0: 안식일이세요.
1: 안식일,
0: 네,
1: 안식년.
0: 그렇습니다.
1: 작정을 하셨구나,
0: 예,
1: 부모님께서.
0: 작정하시고. 네.
1: 예.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0: 아,
1: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예.
0: 네.
1: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자, 저랑 동명 2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 2인분? 쉽지 않은데.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0: 네.
1: 이름들인데.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797번 님도 정자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1: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0: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2: 네.
0: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2: 네.
0: 정자례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 번 네. 해보셨고,
1: 네네.
0: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사회도 같이 한번 옛날에 한번 봤었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네.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2: 예. 네. 예, 너무 긴장돼서.
1: 아, 이제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아, 예, 예. 제가 이제 예.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0: 예.
1: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아니, 처음인데.
1: 그렇죠.
0: 처음인데 당연하죠.
2: 아, 예.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예. 게 없었는데
0: 네.
2: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0: 예.
2: 결혼하면서
0: 예.
2: 그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2: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0: 나가니까 막 떨리죠.
2: 나갔는데 진짜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0: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네네네.
0: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1: 네.
0: 어디 가서 만약에 노래 부른다,
1: 네.
0: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건 다 떨립니다. 예.
1: 맞아요.
0: 근데 네.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네.
0: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1: 네.
0: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내 하나님은 그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아 알아요 이거?
3: 네.
0: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네,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레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1: 네.
0: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1: 저 4학년이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1: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1: 네.
0: 지금은요?
1: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밝고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1: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1: 없는 거
0: 없어요.
1: 같아요.
0: 없어요. 얘기 못하고 왔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태하고 와가지고 조태하고 와서 더 신나죠?
1: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레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2: 어머나.
0: 야.
2: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자레 집사님의 버전이 네.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네.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네.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와.
2: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2: 네.
0: 자, 이 시간에 그러면요 우리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네. 참 우리 부를 때 참 예. 그렇게 느껴졌는데
2: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네.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네.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1: 아우 너무 좋네요.
0: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네.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늘 딱 보니까 딱 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1: 네. 예.
0: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시엘 시아 알아요? 예?
2: 네.
0: 잘 됐다. 제가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1: 네.
0: 참 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1: 이 찬양이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네. 얼마나 큰 죄인지를
0: 그러니까.
1: 제가 예, 살면 느끼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딱 하는 게 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0: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1: 그렇죠.
0: 또 하나님의 네. 말씀도 들어가 있는
1: 그렇죠. 예.
0: 네.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2: 네.
0: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저는 3시 퇴근이라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31년차 결혼기념일이어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와,
0: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님 또 결혼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아 싹튼에 나왔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1: 네네네.
0: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예. 주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헷갈렸다.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1: 네,
0: 9살인가?
1: 아니 10살
0: 10살
1: 맞아요.
0: 맞죠? 오, 이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이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는 꿈을 갖게 됐대요.
2: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0: 저희가 가정 예배 때요. 예.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1: 네.
0: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대다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는데요.
1: 예, 예.
0: 그때 저희가 했던 기도 중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
1: 진짜요?
0: 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1: 예.
0: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1: 오.
0: 기도를 했었는데
1: 네네.
0: 아 이렇게 응답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이야,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방송 출연하게 하셨나봐요.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1: 이야.
0: 네.
1: 그러면 가정 예배를 거의 네. 매주 드리세요?
0: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려고 하죠.
1: 예.
0: 여건이 혹시나 안 되고 하면 못하기도 하는데
1: 네.
0: 매일 정말 드리려고.
1: 와.
0: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막 장난을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가정이 하니까.
1: 네, 네, 네.
0: 그런데 점점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1: 네.
0: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1: 아, 우리 씨야도 고충이 있구나.
0: 네, 있어요.
1: 씨야도
0: 네,
1: 말씀도
0: 이가,
1: 나누고.
0: 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아프다고.
1: 와,
0: 아, 예.
1: 기도 제목도 있고
0: 네.
1: 말씀도 나누고.
0: 네네네.
1: 최근에 우리 그러면 시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2: 네? 저는 기도 제목이
1: 최근에 그
2: 최근에 좀
1: 생각나는 거
2: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1: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시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3: 저는 이빨이 좀 흔들렸었는데 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1: 진짜 와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저는 순수한 기도가 좋아요.
0: 아 어, 그럼요.
1: 예전에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0: 네.
1: 그냥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0: 어...
1: 네.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가까운 거.
0: 네.
1: 하나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공책 찾게 해주세요.
0: 아... 어,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1: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중학교 때
0: 아~
1: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0: 네.
1: 그냥 맨날 다니는 곳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놓아주셨구나.
0: 아~
1: 공책 찾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0: 네.
1: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네. 와 시야.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4445번인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청곡 가운데 하나가
0: 네네.
1: 이 아주머니의 날이라는 아~ 곡이에요. 시엘이 시아 이거 알아요?
2: 네.
1: 아주머니의 날? 어. 이게 우리 예전에 축복송
0: 네.
1: 축복송인데 어,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군요.
0: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네. 전부 극동화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1: 그렇구나.
0: 네네네.
1: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0: 네.
1: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시아를 향한 시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 찬양 너무 가사도 좋은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옆에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지금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생방송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1: 저도 오늘 지금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좀 긴장감 이게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1: 아직은
0: 긴장감 가운데. 네.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네.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예,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예. 너무 고맙고요.
0: 네네.
2: 사실은요, 제가 예.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정적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0: 예,
2: 예.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 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밝혀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0: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2: 많이 고맙습니다.
0: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 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0: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도 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신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에리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트네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1: 맞아요.
0: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있었어.
1: 해도
0: 옛날
1: 되겠네요.
0: 율동이 있었는데,
1: 네.
0: 시아 알아요? 이 율동? 잘 모르죠?
2: 네.
0: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싹하지 못했던 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은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싹트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이게 악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0: 네.
1: 살짝 헷갈렸죠.
0: 네.
1: 예.
0: 네.
1: 싹티네 싹티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0: 네.
1: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뭐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0: 아멘.
1: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0: 와.
1: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0: 아,
1: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0: 그러시네요.
1: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요.
1: 와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분 계시고
0: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1: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시엘이가 네. 딱 의젓하네요.
0: 아...
1: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2: 네.
1: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1: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3: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1: 좋아. 내가 볼 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0: 아,
1: 시아는 방송 네.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0: 네.
1: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0: 네 맞아요.
1: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0: 네네네.
1: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0: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1: 그렇죠.
0: 혼자 할 때는
1: 그렇죠.
0: 와 이러는데요.
1: 네, 내 남편 잘할까.
0: 아,

0: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1: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틀리는
0: 예.
1: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방송을
0: 그래요.
1: 하니까 너무
0: 네네.
1: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0: 네네.
1: 왔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이 신청곡이 이 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시엘이 참 우리 시아시엘이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으로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2: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 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의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칼빈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적인 것만 배우고 교회 사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워야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로나 좌우로나 내 신앙을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영은 없다. 이 하나님 영은 영국에서 하나님의 영

0: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내가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이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에요. 장 목사는 미국과 유럽에 가서 공부 안 했어도 서계동 신학교 왔다 한남동 왔다 또 공부했어도 아무런 신학자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때론 불기둥처럼 분명하게 때론 구름기둥처럼 조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김명선의 음성으로 나는 믿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

96MHz, 녹산중개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인데요. 이 귀한 말씀을 담은 말씀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9507님께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셨고요. 417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저는 지금 비 온 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뒷산 산책길에 청취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에 아카시아 꽃향기 너무 좋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아카시아 꽃향기가 정말 솔솔 길거리에 퍼지는 것 같아요. 향기 맡으면서 믿음으로 고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0742님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셔서 거할 곳을 준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믿음 말씀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4411님 믿음 말씀카드 받아가시면서 제주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0742님은 저는 쑥떡을 기다리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추떡을 동생이 보낸다고 하네요. 부럽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부럽습니다. 0742님 저도 함께 쑥떡을 기다리게 되네요. 네, 또 9507님 아멘 믿음으로 말씀 아멘 순종하셨습니다. 4177님 믿음으로 꼭 멋진 출발 함께합니다 인사해주셨고요. 네, 또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PD님과 함께 고고 인사해주셨고요. 4446님도 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성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시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 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이치치님께서 오늘은 창조과학 시간이네요 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미처 못 읽어드린 문자가 있었는데요.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4549님께서 저는 꽃집에서 일하는데요. 요즘 가정의 달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저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주지 않아서 꽃 한 송이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히스플랜의

음성으로 너는 꽃이야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마음속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사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두 번째 시간인데
0: 네.
1: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피디님과 대화해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0: 네, 이사님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사이치치님께서 이사님 소개해드리기도 전에 인사 나눠주셨고요. 또 9507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1: 창조학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0: 네, 벌써부터 창조과학 사무국장님이신 이사님께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인사를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2지 속 용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서 고대 중국 문헌과 또 세계 여러 문화권의 용 전설까지 살펴봤잖아요.
1: 네.
0: 듣고 나니까 정말 용이 단순한 상상 속의 동물이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지난주는 주로 고대의 기록과 전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0: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최근 시대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제목이 용은 전설로만 남았을까? 인데요. 제목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아요.
0: 네, 많은 분들이 용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건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지 않은 시기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파충류 생물이나 또는 괴이한 생물에 대한 목격담이 계속 보고되어 왔습니다.
1: 네.
0: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저희가 다룬 내용들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0: 네,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나이를 물을 때에 무슨 띠예요? 라고 묻곤 하는 그런 12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네.
0: 12지, 곧 띠로 사용하는 12 동물 가운데 유독 용만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로 이 점이 질문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1: 네.
0: 네, 왜 12 동물 중에서 11 동물은 실존하는 동물인데 그 실존 동물들 사이에 상상의 동물로 여겨지는 용이 자연스럽게 12지에 포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왜 동아시아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용에 대한 것이 다양한 문헌과 기록, 조형물 등으로 나타나 있는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왔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꽤 흥미로운 질문이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이나 서양의 여행 기록 그리고 전쟁 기록 또 세계 여러 문화권의 용전설을 살펴보면 용이 단지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거대한 파충류 생물에 대한 실질적인 기억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고대인들이 남긴 기억을 주로 본 셈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물에 대한 목격이나 기억이 오래전 고대에만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 네, 사실 전설이라는 건 오래될수록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한 문화권 안에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1: 네.
0: 시대를 건너서 반복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 대륙에 걸쳐서 나타난다면 단순히 웃고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거대한 뱀이나 이상할 만큼 큰 도마뱀, 그리고 호수에 사는 긴 목의 괴물, 날개 달린 용 같은 존재,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1: 네. 물론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는 과장이나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0: 물론입니다. 모든 목격담을 무조건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착시도 있고 소문도 있고 또 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를 한꺼번에 그냥 다 상상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성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은 반복해서 비슷하게 묘사되는 생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 그러면 결국 핵심은 이야기의 반복성이네요.
0: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또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생물의 유형을 말하고 있다면 그 배경에 실제 관찰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비밀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7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용은 전설로만 남았을까?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신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950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안녕하세요. 두근거리는 창조과학.
1: 네, 저희 코너 이름이 두근두근 창조과학인데 정말 매 주제마다 두근거리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과연 오늘 그 비밀이 무엇일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맞추실 수 있는 퀴즈 준비해 오셨다고요?
0: 네,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방송을 종합해 볼 때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반복해

0: 에서 등장하는 용전설과 거대한 파충류 이야기를 성경적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는 무엇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1번.
0: 네, 1번 상상의 산물.
1: 2번.
0: 2번 실제 생물의 흔적입니다.
1: 네,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9507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용가리가 생각나네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용하면 용가리가 생각나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3874님도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1번일지 2번일지 상상의 산물일지 실제 생물의 흔적일지 정답 맞춰주시는 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 후에 보내드립니다. 크록스의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사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 퀴즈 문제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퀴즈 한 번 더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 방송을 종합해 볼 때에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전설과 거대한 파충류 이야기를 성경적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는 무엇의 흔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0: 1번
1: 상상의 산물.
0: 2번
1: 실제 생물의 흔적.
0: 네.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이야기의 반복성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또 서로 다른 시대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생물을 말한다면 그 배경에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러면 가장 잘 알려진 사례부터 하나 들어주세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호수 괴물 이야기일 겁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
0: 네, 정말 유명하죠. 사진처럼 보이는 자료들도 한때 많이 화제가 됐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조작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또 오해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조작이나 오해였던 것과는 별개로
0: 네.
1: 오랫동안 그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긴 목을 가진 거대한 생물에 대한 목격담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0: 긴 목을 가진 거대한 생물에 대한 목격담.
1: 네.
0: 그러면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전설을 어떻게 보나요?
1: 우선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소 괴물은 공룡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긴 목을 가진 대형 수생 생물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미나 북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호수전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의 특이한 소문이 아니라 꽤 넓은 범위에서 반복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1: 네, 바로 그 반복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0: 그러면 호수 말고 육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1: 네, 특히 밀림이나 늪지 혹은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오지에서 거대한 파충류 비슷한 생물을 봤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0: 듣기만 해도 약간 탐험 다큐멘터리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상하리만큼 큰 도마뱀, 또 보통 악어와는 다르게 생긴 파충류,
0: 네.
1: 긴 꼬리와 큰 몸집을 가진 괴생물,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0: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0: 네.
1: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직 충분히 다 조사하지 못한 환경이 있다는 점입니다. 깊은 밀림이나 거대한 늪지 혹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상각보다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태도 역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다 안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는

0: 첫 사람 아담의 타락이 전적 타락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으로는 인간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람의 지식으로 모두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넓고 복잡합니다.
1: 네. 오, 그런데 용 전설에는 날개 달린 존재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0: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세계 용 전설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 목과 긴 꼬리를 가진 거대한 파충 유형이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날개가 강조되는 비행형입니다.
1: 오, 그러면 후자는 익룡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네요.
0: 네, 그렇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날개 달린 용 전설이 고대 사람들이 본 익룡류의 기억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 네.
0: 물론 이것 역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지만 적어도 하늘을 나는 거대한 파충류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뜬금없는 상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생물을 자신의 문화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또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서 전설의 형태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다가 상징이 덧붙여지고 과장이 더해지고 또 종교적 의미도 입혀졌겠지만 맨 처음 씨앗이 된 그 관찰 대상은 실제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용 전설의 시간입니다. 네, 문자도 왔어요. 1419님께서 창조론만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 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아멘.
1: 그리고 또 사회치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내 소의 괴물 들어봤어요.
1: 네.
0: 네, 많이 들어보셨죠?
1: 사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네,
1: 사진처럼
0: 그렇습니다.
1: 보이는 자료들이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1419님께서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0: 한국창조과학회의 교육 및 학술활동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격려가 됩니다.
1: 네. 그리고 또 9507님은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네요.
0: 용 울음소리는 얼마나 높은가요? 네, 아직 실제로 용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렇게 용에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저희가 정말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지난 시간에도 아기 용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고요.
0: 네.
1: 또 알에 관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1419님께서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다양한 공룡 화석은 실제 존재한 생물의 흔적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1419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진화론은 실제가 아니고 허구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1: 네. 이렇게 용 전설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방송을 생각해 볼 때 세계 여러 문화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 전설과 거대한 파충류 이야기를 성경적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는 무엇의 흔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번 상상의 산물,
1: 2번
0: 실제 생물의 흔적.
1: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로 이사님께서 뽑아오셨습니다. 1번일지 2번일지 정답은 찬양 듣고 오신 후에 공개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 채팅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문자로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0: 피아워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맞추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출제해 주시고 정답까지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 퀴즈는 지난주와 오늘 방송을 종합해 볼 때 세계 여러 문화권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전설과 거대한 파충류 이야기를 성경적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는 무엇의 흔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1번. 하는 문제였습니다.
0: 네.
1: 네. 1번 상상의 산물, 2번 실제 생물의 흔적 중에서 정답은 2번 실제 생물의 흔적입니다.
0: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다 맞추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 왔습니다. 이사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0623번님.
0: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0623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2번인가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0: 네. 살짝 헷갈리신 듯해 보였지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시면서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7452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1: 네. 정답 2번.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0: 네. 이렇게 고백해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 또 다양한 공룡 화석은 실제 존재한 생물의 흔적입니다. 라고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 용전설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 텐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는 사람과 공룡 혹은 거대한 파충류 생물이 완전히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0: 네.
1: 성경은 사람과 육상 동물이 모두 6일째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룡과 사람이 동시대를 함께 살았겠죠.
0: 네. 이사님 그러면 육상동물과 아담의 생일을 같은 날로 보는 게 맞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한 번도 공룡과 사람의 생일이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면 정말 역사 속의 용 전설과 괴수 목격담도 아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1: 네.

0: 그렇습니다. 창조 6일째가 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가 흔히 노아 홍수라고 부르는 대격변적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은 생물의 종류들이 분산되고 또 감소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관점에서는 전설이니까 허구로 보는 게 맞아라고 정리하려고 하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혹시 이것이 실제 생물의 기억이나 목격에서 비록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창조과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비웃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다시 묻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으로 다시 묻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1: 네, 오늘도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대 기록, 또 오늘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목격담과 전설을 같이 살펴보니까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어요.
0: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만 따라하기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전설로 치부했던 이야기들이 비로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 네, 4412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성경적 창조네요.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950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그 시대에 용보다 더 강한 동물은 없는지요. 용을 물리친 사람은 누군지요. 궁금하네요.
1: 네,
0: 네 저도 궁금합니다.
1: 많은 분들께서 용이라고 하면 용보다 강한 동물이 있었는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사님.
0: 네.
1: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문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445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욥기에 나오는 리오야단도 용이 아닐까요?
1: 네. 네. 이런 질문을 보내셨는데 저희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사님?
0: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1: 네.
0: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주로 욥기에 나타나는 리오야단 그리고 성경 곳곳의 용, 뱀 등과 같은 표현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파충류 종류의 거대한 생물들이 혹시 공룡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이 공룡이 성경을 기록한 수천 년 전의 시기에도 존재했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4445님, 다음 주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셔야겠네요, 의사님.
0: 네, 그쵸? 그렇습니다.
1: 궁금증을 가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마침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을 이렇게 딱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용전설의 비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세상의 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복음을 증거하며 좋은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레이토레이 목사님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실수도 줄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과 배려가 많았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묻고 너희도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도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기쁨 충만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 사람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좀 보면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의 첫걸음과 신앙생활은 매우 위태롭고 또한 비틀거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앞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앞에 떨고 있고 결단했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네 인생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주인공은 사실은 실패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 은혜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먼저 한 가지 좀 우리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구약은 굉장히 무겁고 딱딱한 또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한 율법책으로 근데 신약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은혜라는 굉장히 잘못된 이분법적인 분리를 배워왔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요.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쳤던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심각하게, 성경을 심각하게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그러한 이분법입니다. 이런 오해조차 이단들은 바로 이용해서 구약을 지키지 못하면 벌받는 두려운 책으로 이렇게 여기곤 하면서 이 두려움을 파고드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경을 조금 배웠던 분들이 오히려 이단에 더 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또한 기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약에 숨겨진 아주 무서운 비밀들 그런 그것들을 잘 풀어내줄 수 있다고 성도들을 통제하고 미혹하는 이런 데 빠져들곤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족쇄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와 흐름, 그것은 언약적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엄격한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 세컨 찬스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는 첫 번째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은
우상을

땅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75세의 삶을 하나님은 메마른 삶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꽉 마른, 그의 영혼은 지금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재출발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동사는 단순한 방향의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 하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그레카라는 단어는 너를 위해서 떠나라 라는, 너를 위해서 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꽉 마른 내 영혼, 또한 굶주린 내 영혼,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얼고 메고 했던 그 75세까지에 살았던 과거의 삶, 그리고 우상의 사슬로부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단절의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떠날 때, 너를 위해서 떠날 때, 단절할 때 진정한 은혜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또한 단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복 주신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또한 자녀들이 또한 뭐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고 이런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영적인 축복, 그 축복을 상실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그 바라크, 복은 무엇인가? 바로 이제 75년 동안 뻣뻣하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러나 야생한 실패와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갈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무릎 꿇는다는 뜻이 바라크라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여전히 뻣뻣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의 축복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75세 그 나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80세 모세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40년 전 살인자로 살던 모세가, 그래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시면서 그 80년 동안 살아왔던 네 삶의 주인됨을 또한 포기하고 무릎 꿇으란 말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조금 잘 되고 내 삶이 조금만 더 형통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새로운 삶의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걸음은 결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라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자로서의 삶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늦었다, 세상은 이미 끝났다,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또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명품으로 복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 출발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첫 번째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의 은혜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퇴행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읽어야 될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줄여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0절 한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새 출발을 하고 첫 걸음을 뗀 이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근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여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신가를 볼 수 있는 성경을 읽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장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집트라는 단어는 단순한 나라나 장소의 이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이집트는 원어가 미츠라임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좁은 곳, 제약된 곳, 뭔가 압축된 곳, 뭐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과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좁아진 곳, 또한 제약된 곳, 그리고 가둬져 버린 상태의 곳,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는 다시금 태형의 현장, 바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를 자기 스스로 가둬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내려간 곳, 바로 그것이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로 그 태형의 현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실존으로 인해서 제약된 곳, 또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곳,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자기를 가둬버리는 이집트로 매일매일 내려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12장 7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는 베델에서 뜨거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자녀들의 기근이 오고 삶의 건강에 기근이 왔을 때 그는 쉽게 세상에서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바로 미츠라임, 제한된 장소, 자신만의 장소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세컨 찬스,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또한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훈련받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사고를 하나님께서 수습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며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1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당황해 합니다. 세상의 왕, 제국의 왕 바로가 하나님 때문에 당황해 하면서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출하했을 때 그 자신만의 미츠라임으로 출하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의 그 진정한 길을

0: 재탐색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지만 여전히 우리가 삶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 길을 잃고 이집트에 머물고 계십니까?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고나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판단력이 흐려질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의 태행의 장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 결정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컨 찬스, 또 다른 개입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두 번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우리들의 사역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두 번째 은혜, 그것은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새 출발의 은혜고 두 번째가 대응의 현장에서 개입하시는 은혜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세컨 찬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집트에서 그는 큰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시는 은혜로 그는 이제 그 수치스러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가 도착한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칠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은혜를 처음 받고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핵심인 이 단어가 바로 처음에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때 그를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 자리, 그가 받았던 눈물의 자리, 바로 그가 예배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의 자리, 그가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목놓아 부르짖던 바로 그 찬송의 자리, 바로 그것으로 그 베델로 다시금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이후에 많은 족장들에게 여전히 처음 은혜의 장소로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일을 새롭게 벌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뭘 회복하기 위해서 뭘 새롭게 뭘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그 관계,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 내가 사랑했던 내 남편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또 다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과 또 다른 관계들을 시작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자기 꾀만 부리느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미츠라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돌아와 목놓아 부르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회복되는군요. 내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군요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집트의 목소리를 낮추고 내 하나님의 베델의 목소리, 그 예배의 목소리를, 그 찬송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절망 속에서 그물질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했던 그 새벽의 숯불에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갔듯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첫 소명의 자리인 바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역을 요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성실히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 속에서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 마침표를 찍었던 곳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랑의 쉼표로 바꿔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세컨 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홈 버튼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엉키듯 설키듯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어리석음, 관계에 너무 복잡한 그러한 정치적 수싸움,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너무 헝클어진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 여러분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영혼을 또다시 마비시키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한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케 하는 바로 이때 우리는 다시금 베델이라는 영혼의 홈버튼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눌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처음 사랑의 장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처음 사랑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주의 예배를 목놓아 사모하고 불러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만났던 그 아내와의 그 깊은 사랑의 장소, 내 남편과의 깊은 은혜 바로 그곳, 여러분 그것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도, 내 사역도, 내 삶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가둬놓은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오늘 인생의 아브라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저희 교회는 2021년 1월 24일 코로나 한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곧 예배자들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교회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부터 매일 전도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전도하여 이제 1680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20여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전 교우들이 열심히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은 지 3년 만에 성경 100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교회 개척은 됩니다. 교회는 매일 성경, 매일 전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
0: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2: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0: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이유는 주님의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 삶에 담을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된 삶입니다. 그 고백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5월 21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228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고백이지 않나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서 영광이라. 내 원함을 꺾는 것이 또 울 수 있는 것이 무슨 영광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의 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함을 꺾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담아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이 길을 걷게 되어 주님, 나의 삶은 복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서울극동방송 FM 106.9MHz, 제주극동방송 104.7MHz, 서귀포는 101.1MHz, 그리고 부산극동방송 FM 93.3, 녹산중계소 96.7MHz를 통해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멘,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하루 한 장 말씀 엽서를 보내드립니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오늘도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요. 주변에 많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말씀 엽서를 모두 모아두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작가님께는 한번 넌지시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서울극동방송 갤러리에서 빈 공간을 채우다 전시회를 하면 참 좋겠다, 말씀 엽서 전시회를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문득 이 엽서를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오늘도 참 아름다운 말씀 엽서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다섯 분께는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또 다섯 분께는 소곱창 밀키트 세트를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선물이 있는 목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목요일입니다. 이어지는 신청곡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은요, 영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이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은, 네, 찬양을 신청해 주신 분은 문자가 많아요. 0559님,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0559번님의 신청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 are my all in all. America's Choice 30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시 16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오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목소리가 듣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좀 줄이려고요.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사연은 소개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241님. 오늘도 일산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9832번님. 2019번님도 안녕하세요. 션디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와, 오늘은 이렇게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다고 많이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아멘, 인천입니다. 9616님. 울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0850님. 반갑습니다. 아,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이시죠? 7876님. 남양주에서 8606님. 제주에서. 아, 저는 제주에서 듣고 계신 분들 늘 반가워요. 많이 인사해 주세요. 9751번님. 퇴근길에 함께 듣고 계시대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0776님. 아멘, 출석 체크합니다. 그리고 판교에서도 0208번님 듣고 계시다고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제주에서, 부산에서, 판교에서, 의정부, 제주, 남양주,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울산, 인천 각지에서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산에서도 듣고 계시다고. 며칠 전에는 이 8살 첫째를 키우시는 이 아빠 파주에 사신다고 반갑다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예쁜 말씀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플레이리스트, 목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행저 전라 로고송 듣고 바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계속 만나봅니다.

playlist.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만으로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이번 한 주 내 입술에 머물렀던 찬양은 무엇인가요? 지난 주일 나를 눈물짓게 했던,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했던 그 찬양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곡은 6241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보내주셔서, 이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요. 1135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신랑이랑 딸아이랑 함께 대학생 아들 데리러 장신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 딸이 오늘 인생의 제일 큰 결정을 한 날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꿈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한 후에 자퇴를 결정했어요. 딸아이가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딸아이 이름은 김사랑입니다. 응원도 부탁드리고요. 사랑이가 좋아하는 찬양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도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네, 우리 사랑자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꿈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꿈이 사랑이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해요. 신청해주신 행복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6시 31분이고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두 곡,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여다볼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는요. 이분의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0546번님께서요. 청년으로서 사회초년생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처지는 날 청년에게도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 곡도 손경민 목사님이 함께한 곡인데요. 청년에게도 0546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6089번님의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0: 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 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2: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1일 목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7930번님 신청해 주신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6살 쌍둥이, 비오는 날이면 하원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도 둥이들과 함께 행저술라 들으니 힘이 납니다. 아, 비는 오지만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둥이들.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언제나 알까요. 네, 끝곡 너는 꽃이야,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축복을 담아보내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친 불같은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십자가 산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도달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성경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리스폰드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서두에, 벌써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때 이제 금식 마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지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절해라,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자기의 반응으로, 자기의 어떤 뭐랄까 IQ 또는 JQ 잔데가리 코션트를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반응.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삶의 좌우명, 자기 삶, 예수님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죠. 사람이 모르고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자기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수단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의 채움을, 육신의 채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존하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더 주관하도록 하라.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대처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인용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나 봐요. 광야에 계시면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묵상한 것만이 아니라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리스폰드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손이 가는데, 우리 생각이 가는데, 우리 입이 가는 데가 뭘까요?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적으로, 즉흥적으로 액션맨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그 자기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에 의존해서 반응합니다. 추억에 응답한 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의 열정에 응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봤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한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도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아주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위기, 크라이시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무엇으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천군 천사들도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5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어떻게 하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베드로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말씀들을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다 선지자서를 다 읽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성경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고뇌,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들이 많거든요. 제 인생의 모든 질문은 사실은 거기로 기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o am I?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성경이 당신을 지칭해서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말씀 속에 하나는 우리가 좀 예수님하고 같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처럼 내 정체성은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들 나야 그러면 잘못하면 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자 이 누가복음도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광야에서 나오시고 나사렛에서 돌아오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미 거기에는 이미 어떤 스크롤이기 때문에 그 우리처럼 그냥 앱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면, 서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서당이고 예수님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면 이 스크롤이, 그날 읽을 스크롤이 벌써 펼쳐져 있었어요. 펴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신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물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나온 그 서두에 나온 묘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이 항상 발견하시는 중요한 팁 하나가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시자마자 그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자, 예수님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

하셨다. 이 공생애의 시작 이야기거든요. 공생애의 끝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러셨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 어렸을 때부터 아마 회당에 들어가시면 항상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거기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3일 동안 토론하느라고 부모님이 얘 어디 갔나 하고 찾았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답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끝, 공생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같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 왔던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길가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모르냐고 하면서 그들이 핀잔을 주자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정말 저는 그길 동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32절에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떡을 떼고 떠나시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인포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은 뜨거움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 영적인 눈을 뜰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제대로 회복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말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도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의 중심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자야. 왕 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 내가 나의 피를 너를 위해 흘려 내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삼력하여 선을 이룰 뿐더러 그 말씀 뒤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기근, 적신, 칼, 위험, 죽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딱 하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의 고뇌 속에, 내 정체성의 그 가장 깊숙한 질문들 속에 성경의 말씀이 내가 소환할 수 있는 말씀이 되나요? 무엇에 응답하시겠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 여러분들하고 정말 포커스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나와요. 기대치 않은 반응들,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상황을 깊이 잘 생각한다면, 우리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대부분 알면서도 내가 못할 때 핑계대는 게 있죠. 예수님은 신이었는데 뭐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저는 성경 말씀에 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 헬라 단어는

emptied himself of glory.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요, 자원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신성을 비우신 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시고 살으시기로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시편 22편에 나와요. 잠시 뒤에 그걸 볼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목마르다, 태양, 그 중독의 태양이 목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목마른 게요, 그냥 목마른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이 혀가 이 목구멍을 갈아막을 정도로 혀가 늘어져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침샘이 다 말라버리고 목이 타고 뭐라 그러죠?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죽어요. 그것도 그 다른 것보다 디하이드레이션이 그 죽음의 원인이 돼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my hands 안 하셨어요? 발못 박을 때, my feet 안 그랬어요? 딱 예수님의 반응은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반응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고통, 가시 면류관 씌울 때 아프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하신다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I am thirsty,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Why? 손에 못질하는 것보다 목마른 게더 아플까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아니요. 뻘거벗은 그것보다 더 부끄러움의 수치보다 더 심한 것이 갈증일까요? 아니요. 그 비밀 다 바로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말씀의 삶이 그분의 모든 것들 그냥 마치 세포에서부터 그것이 It's like oozing out scripture. 예수님의 몸속에서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서 그대로 나와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가 무엇에 응답하는지 내가 어디에 respond 하는지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내 딸이 나한테 또 비슷한 상처가 생각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그 상처에서 반응했던 내 반응들이 다 나오는 걸 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응을 하셔. 시편 22편을 잠깐 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다윗은 뭐 위기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지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미스테리였어요.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물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답이 돼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바로 목마르는의 표현이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라운 시편. 물론 메시아닉 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 속에서 성경에 응답하고 계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성경이 응답되는 삶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응답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 응답이 됩니다. 시편 22편이 응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편 1편이 응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응답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 응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삶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은혜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무릇 의인들의 기도

0: 그런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응답되는 삶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칠게요. 펜실베니아 네코마인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 9명이, 조그만 아이들 9명이 죽었고, 총 쏜 사람도 있어요.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일에 일어납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스토리, 실화 스토리인데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아이를 죽인 로버츠가 자기도 이제 자기도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가족들, 그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네들이 같이 장례식에 참여해주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지고 두 기자는 나중에 그 책까지 씁니다. 이게 아머시 그레이스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미시들은 사람들이 볼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전혀 어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테레비, 냉장고, 전기도 하지 않고 자동차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옛날 위트니스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도 아미시 마을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 6, 7장 성경 액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응답되더라고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도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십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누가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나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는 것이에요.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응답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가장 최악의 위기 속에서조차도 그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응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응답의 넘버원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에서도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남편과 온화한 아내가 착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매일 저녁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화목한 그 집의 가족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저녁 시간, 그들은 가족이 모이는 일도 별로 없는 냉랭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서는 화목한 웃음소리가 아닌 짜증과 고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그 거짓말은 사실인 것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지요.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고 싶은 아내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도망칠 필요 없다는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한 가정의 화목했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입술이 선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월의 찬양과 다 찬양하여라 외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순식간에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험담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험담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만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만 합시다. 남과 자신을 다치게 하는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앤 머레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을 험담할 때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

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홍재 목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줄 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복 있는 사람 조한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강성식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꿈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콜로라도의 한 산에는 정말 나이가 많은 거목이 있는데요. 500살은 거들이 넘는 이 나무가 아주 오랜 세월 많은 위기를 버티며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나무는 작은 묘목이었는데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상륙했을 때 이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고요. 주변의 나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쓰러지고 뽑혀나갈 때도 이 나무만큼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자라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500여 년의 세월을 버티던 고목이 어느 날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렸는데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인은 바로 작은 딱정벌레였다고요. 벌레들은 단단한 나무의 외피가 아닌 부드러운 안으로 들어가 조금씩 조금씩 파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벼락도 폭풍도 한파도 500년의 세월도 이겨내고 버틴 거목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작은 죄, 걱정,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좁먹게 하는 작은 벌레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들이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법을 아둘람굴에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연습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도 의미 없이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그 순간만큼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의 다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뭔가를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며 이끄십니다. 신자는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환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자신의 기호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만남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중남미의 습지에는 아주 특별한 개구리가 살아갑니다. 바로 다윈 개구리. 흔히 레노데르마르라고 불리는 개구리입니다.

이 작은 개구리는 아주 놀라운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알을 입으로 삼켜 자신의 울음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수컷은 먹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본래 노래하듯 울기를 좋아하는 개구리지만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그 본능마저 내려놓은 겁니다. 올챙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수컷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보호하다가 마침내 안전한 시기가 되면 새끼들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컷은 탈진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개구리는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데이비 퍼페스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We are the reason을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깊은 의미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곡으로 Lord I Believe in You, 그리고 이어서 알렐루야 뮤직의 곡으로 Only by Grac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마라나타 프레이즈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리고 이어서 I Look to the Shepherd, 마지막 곡으로는 His Name is Wonderful,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음반 가운데 바피치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He will come and save you. 이 곡은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담은 곡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달리고 또 달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 아직 지쳐있는 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한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첫 곡은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의 찬송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741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곡은 에필로그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0: Evening Praise.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2046님,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저도 반갑습니다. 7418님, 이 시간에 피디님 목소리를 듣네요. 가족들 모두 잠들고 저만 따뜻한 생강차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듣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글 남겨요. 하루에 2번 방송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찬양 신청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싶어요. 신청해주셔서 조금 전에 크룩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죠. 오늘 첫 곡처럼 때로 지치기도 하고 곤비하고 또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도 있는데 피곤하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내일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힐송의 주품에 들려드릴게요.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With God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들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매각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토는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

무리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선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신턴. 그래요,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해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탄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의사에게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BC 영어 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0: 어,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1: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2: 아, 뭐가 이리 시끄러워? 어? 아이, 너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줄 수 있습니까?
0: 아, 저런.
2: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 있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2: 엄만 북송됐고?
1: 네.
2: 소식을 찾아봐 줄 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0: 아유, 좀 싸게 해줘요.
2: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2: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연락해 주지.

0: 여보세요?
1: 네 엄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0: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5천이 아니니?
0: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줄 수 있습니까?
1: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 원 추가다.
0: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2: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은경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3: 땅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궁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이? 내 아내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4: 저 박순옥입니다.
3: 네? 이름이 뭐가 어디래?
4: 아, 박순옥.
3: 아니지! 네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4: 42번입니다.
3: 42번!
4: 네. 아.
3: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4: 네.
3: 신입 교육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명심하라.

0: 누구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0: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1: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0: 아휴,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먹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주행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0: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2: 42번 석방.
1: 정말요?
2: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0: 행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0: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0: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0: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은경 아빠.
0: 거기는 손 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0: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0: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3: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3: 엄마! 꼬리 이게 뭔가?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민호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3: 엄마, 민호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장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3: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3: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정착금 받고 민호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호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3: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까?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3: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1: 그런 허풍을 너 믿니?
3: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1: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3: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인간 운전이 드물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북중 교역 규모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희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는 등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

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 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 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전략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창원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창원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이

김미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G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심어린 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괴로운 마음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바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보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 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나눔까지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한복도에 사는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내용훈의 햇빛 비치니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의 문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호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절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0: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어머니의 품에서 빈젖을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칫흠칫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 오래 다녀도 믿음에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0: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를 원수라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17도, 포항과 광주, 여수, 제주, 부산이 16도, 서울과 대구,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14도,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이 11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강계와 개성, 서울과 광주가 26도, 평양과 대전이 25도, 춘천이 24도, 신의주와 해산, 대구와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22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m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땅을 사랑하고 잘 경작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열매가 있다.

있다면 그 씨앗을 심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우리의 마음밭에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밭에 나의 자녀의 마음밭에 또 우리 가족의 그 마음밭에 가장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또 그것이 잘 가꾸어 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척도가 듣지 않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음으로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게 되고 미련한 자는 안일하게 되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경청은 두 가지의 한자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둘째는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들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유대인의 지혜서로 알려진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눈과 귀는 두 개씩 만들었는데 유독 입은 하나만 만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을 두 배로 더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죠. 오히려 소리 내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한 목소리처럼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큰 소리들로 인해서 양심의 소리, 옳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것이겠죠. 옳은 소리를 눌러버리는 어리석은 소리를 줄이고 마음 다해 듣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과 주일 되세요.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김선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오직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고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Everybody!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0: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쁨.
1: 우리 삶에 뭐라 그럴까, 약간 고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소소하고 짜잘하고 짜치고 자그마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악한 욕망 따라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을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해방되어 참된 것을 받게 됐을 때 은이나 금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들, 이전에 생활 방식, 짜잘한 것들, 그런 걸 따라 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막 그런 것을 집중하고 그런 것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산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 오늘 여기 이제 교회 오셨는데 지난 한 주 되돌아보시면 막 거룩하고 온전하고 막 그런 것들로 살았었습니까? 아니면 짜잘하고 짜치고 막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거룩한 것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고 짜친 걸 보고 사셨겠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거룩하고 고귀해 보이고 온전한 거 보여주고 살고 싶으나 나의 삶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컸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오락실에 한참 뭐랄까 이 마음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문제는 오락실에 마음을 두면은 자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자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집에 지금은 제가 그 시점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오락실 가고 싶으면 가져다 쓰라고 돈을 보이는 데다 딱 두셨어요. 이거는 아들한테 너 가서 이거 너의 취미생활을 해라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어머니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거 기꺼이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이제 다 동전들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막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가끔 막 정말 뭔가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길을 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죠. 아, 이것은 오락실에 가서 쓰라고 하는 공공기금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사적 재산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욕을 뭐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약간 뭐랄까 힙합 스타일로 하시거든요. 막 엄청 두드려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막 그러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딱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막 하시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마 교회 집사님이셨나 봐요. 이렇게 받으십니다. 어머나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나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전화 주셨구나.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쭉쭉 가는 거예요. 오 집사님 맞아요. 우리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나 너무 귀하다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깨달았죠. 끝났다 이제. 아 이제 여기까지구나. 어우 너무 힘들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할렐루야 집사님 그럼 주일날 봬요. 어휴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돌변하시더니 바로 돌변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돌변하시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여지는 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귀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머니의 눈에는 뭐가 들어와요? 지 아빠 닮은 놈이 들어온 거죠. 그 인간 닮은 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고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내 삶이 온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삶의 그 많은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짜잘하고 짜치고 별거 아닌 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고 애착을 갖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고결한 것을 진짜 살아내지 못할까요? 작년에 연무대 가서.

2,000명 정도 되는 훈련병들을 침례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2,000명입니다. 2,000명.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풀에 이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계속 침례를 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 제가 침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날은 이제 C컷이었어요. C컷.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친구들이 막 가게 전투 와 막 와 실로 막 부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침례를 들어올 때도 막 전투적으로 들어와요. 예, 믿습니다.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눈이 마주치고 제가 대화를 살짝 해봤는데 왜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할까? 봤더니 이 친구들이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왔잖아요. 군대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혹은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와 괜찮다 그러고 와 막 갖게 좀 뜨 막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귀한 삶, 괜찮은 삶, 정결한 삶, 온전한 삶 살고 싶은데 뭔가 짜잘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삽니다. 뭔가 별거 아닌 것들에 집중하면서 삽니다. 나의 그 별거 아닌 감정의 흐름에 그 별거 아닌 거에 막 흠집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그거에 집중하고 사는데 그것을 집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내 삶이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져 가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외국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굉장히 뭐랄까 인상도 훈훈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한 7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자기는 사실 젊은 시절 내내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그래서 깨어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음주운전하고 막 그러느라고 늘 술 취해 있고 늘 알코올 중독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이 후회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12살쯤 됐을 때 그 아이가 방에서 혼자 뭐 가지고 놀다가 어린아이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 사고로 이 목이 졸려서 죽었대요. 방에서 혼자서.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점에도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시점에도 아빠인 본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셨다고. 지금도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후회와 그 아픔과 그러면서 그 나이 있으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술 취해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냐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술에 의존하셨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온전한 삶, 고결한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걸 붙들고 삽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거부터 당장 해결하려고. 근데 그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우리 삶은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되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거룩하게 살아라, 너 썩어없을 거에 집중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걸.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가 처음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잘한 거 집중할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하나요? 정신 바짝 차려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뭐를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그 불안함이 있고 그 짜잘한 거에 집중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고 왜 그거 고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은혜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께서 한참 눈물을 쏟으시고 그 젊은 날의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시더니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졌대요. 가정이 깨지고 혼자 남고 술에 취해 있고 내 삶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붙더니 이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알코올 중독을 이제 알코올 중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 과정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셨고요. 그러다가 또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불쌍히 여긴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여성분이랑 또 결혼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셋 가지게 되셔서 지금 그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곳곳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도 아마 오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대쯤인데요. 저희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이런 과거를 가지셨던 분이신 것을.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내 삶을 내가 온전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분노로 아둥바둥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나를 멱살 잡고 끌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되돌아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온갖 짜잘한 것들이 여러 상황들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막 해결되고 막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나라면 내 삶의 앞으로의 삶도 소망은 없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흥미로운 것을 사건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미국의 한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5시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농구를 한 거예요. 막 농구를 했는데 그 이웃에 있던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이거. 그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 아저씨가 왔습니다. 근데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민원을 넣을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애들이 이게 막 늦은 밤도 아니고 한 5시쯤에 모여서 농구를 길거리에서 하는 거를 이걸 시끄럽다고 하는 건 좀 뭐라 그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가 뭘 했냐면요. 얘네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농구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경찰 아저씨 같이 농구를 했어요. 이 경찰 아저씨 같이 농구를 했는데 그게 영상이 어떻게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준 거예요. 야, 어떻게 애들을 놀지를 못하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샤키로니 아저씨가 왔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해결된 건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저희 딸한테 제나한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민원이 해결된 게 맞아? 제나가 저한테 진짜 아주 지혜로운 답을 줬는데 아빠 민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그게 해결된 거야. 이제 민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모여서 농구를 합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농구하면 안 돼. 막 신고한 거죠. 경찰 아저씨가 와서 말합니다. 해도 돼.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할게. 근데 이것조차도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봐. 누가 왔어요? 샤킬 오닐이 왔어요. 샤킬 오닐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농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온갖 짜잘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애착하면서 그것의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나는 니들이 못 믿을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샤키로니이 직접 가서 이 친구들이랑 농구를 함을 통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 너의 그 고결한 삶, 거룩한 삶,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나의 위대한 학교는 나의 위대한 도서관은 하나님의 성경이었다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고 모든 문제

문제의 해결의 키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 귀한 말씀책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피는 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호주로 이민 간 교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내내 마당에서 기르던 개나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싶어 작은 묘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좋았는지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쩌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공부를 좀 해보니 춘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튤립과 진달래, 개나리 같은 몇몇 식물은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생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지 바른 땅이 아닌 생육에 불필요해 보이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감당할 시험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혹독한 겨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필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소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레플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와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스승의 주일이래요. 우리에게는 스승 두 분이 있어. 육적인 스승하고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육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요. 갓나서 우리가 뭐랑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위대한 교육자라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예요. 첫 마음이.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쓰어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끈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데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거지 있지.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나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냄이 누가 가다가 나 조금

말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몇이나 날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립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번,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해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의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땐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친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에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선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는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멘탈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각의 무게를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다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 지혜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마음의 틀을 딱 붙여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샬롬, 이중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고민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도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더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의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질문도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요. 진짜 영광은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분별의 자리죠. 이 땅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 힘차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네,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오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기꺼이 낮아짐에서 시작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도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라고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에서 또다시 반전이 있습니다. 포기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진정한 영광,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 드러남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아침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를 묵상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실천하는 오늘,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아침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선포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아침, 이 아침 한 줄 말씀 묵상, 한 줄 기도문 선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벌써 한 주가 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맞이하셨는지 여러분들의 아침 풍경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방송 청취하시면 실시간으로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태산을 넘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임재웅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1: 바이블랜드 라이브.
0: 네, 매주 금요일 찬양으로 힘차게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바이블랜드 라이브. 오늘 함께하는 짝꿍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용도에 있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1: 그래서 준비가 왔죠. 태안에 있는 국제원의 네. 치유 박람회 네. 처음 갔다 와봤어요.
0: 태안, 태안이면 저 충남 태안이죠.
1: 그렇죠. 네네. 좀 완전 바다 끝에 안면도라고 있어요.
0: 오, 맞아요. 네,
1: 거기 갔다 왔어요. 오,
0: 여기서 지리상으로는 정반대편 대각선 위쪽으로
1: 갔다 왔거든요. 5시간 정도 걸리는데
0: 네네.
1: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30주년 기념이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0: 네네.
1: 그리운 모습들 보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내가 그분들을
0: 30년 세월
1: 네,
0: 때문에
1: 지나고 나니까 나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0: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는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 네. 꽃 보러 갔었거든요. 그 꽃을 보는데 아 천국이 여기구나 아. 싶을 정도로 형형색색 여러 가지 색깔의 네. 꽃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자연 치유가 되는 느낌.
0: 맞아요. 안면도가 제가 저 어렸을 때 충남 공주시에 살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안면도에서 예전에 꽃 박람회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꽃으로 유명한 곳인데
1: 그게 지금까지 매년 하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좀 모처럼 또 해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1: 네.
0: 네, 오늘 그 기쁨을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누리고 오셨다.
1: 그렇죠. 하루 이틀 전에 비 왔잖아요.
0: 네네.
1: 그때만 나는 싹 웃습니다. 기다려봐라. 했던다.
0: 아멘.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창밖을 바라보시면 해가 싹 뜨고 있어요. 일단 해운대 한정이긴 하지만 네, 한번 밖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우리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또 힘차게 또 즐겁게 오늘 출발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목사님 저희가 또 몸풀기 퀴즈 일단 좀 준비했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트가에서 저희가 들으는 퀴즈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매주 금요일 몸풀기 퀴즈는 금방금방 맞출 수 있는 퀴즈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래서 어젯밤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네.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0: 네네.
1: 저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0: 아~
1: 목사님 땡땡 하십니까?
0: 자, 바로 퀴즈 드립니다. 자, 목사님 한번 질문 나눠주실까요?
1: 퀴즈. 성경 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0: 네.
1: 굿모닝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죠. 그죠?
0: 맞아요. 네, 인사말이 있어요. 성경 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는 과연 무슨 말일까?
1: 조금 더 좁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막 고난당하고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0: 맞아요.
1: 서로 만나면

0: 이걸 탁 외치거든요.
1: 그쵸? 약간 좀 안부를 묻는 말이기도 한 것 같고요.
0: 그쵸.
1: 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아트가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문자 보내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은 게 제가 또 잠시 후에 찬양하는 퀴즈도 드릴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때 바로 또 총알을 쏘실 수 있도록 지금 한번 몸풀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시고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 0933 우물정 0933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간에
0: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문자가 안 오고 보면
1: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0: 역시
1: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참 이 말 많이 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 극동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은 9시마다 이 말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면 9시 프로그램 명이 오늘도 이거구나. 이것이거든요.
0: 아, 그렇네.
1: 네.
0: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살은 사람.
1: 살은 사람.
0: 살 사람.
1: 살 사람. 오.
0: 살 사람.
1: 그렇죠.
0: 뒤에 있는 롬이 이렇게 하면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 어원의 뜻에 따르면.
0: 그렇죠. 그러니까 놈자자 우리 쓰듯이.
1: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0: 그래서 카타콤이 들어갔지만 너는 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두 글자로 짝 이렇게.
1: 맞습니다. 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을 쓰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평안이
0: 그렇죠.
1: 뜨는 듯한.
0: 그리고 이 말을 쓸 때에 손가락 제스처도 있어요.
1: 오, 진짜요?
0: 네, 검지. 검지라 그러죠. 검지를 딱 들어요.
1: 네, 검지를.
0: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사는 느낌도 있고 네와 나는 하나다.
1: 네.
0: 항상 위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가니까 딱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1: 이렇게 검지를 들고 네. 오늘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몸풀기 퀴즈 여러분께 드렸어요. 성경 속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온기장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벌교회 황희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9분 21초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오늘 본격적인 찬양 퀴즈에 앞서서 몸풀기 퀴즈 드렸어요. 성경 속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바로 정답 발표하고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1: 네, 경상도 말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0: 네.
1: 괜찮습니까?
0: 네.
1: 너는 살롬이야.
0: 너는 살롬이야.
1: 살롬이지.
0: 살롬이었습니다.
1: 그 제가 어제 수요일 아랫게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네. 요한계시록을 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네. 그 계시록 2장 3장이 계속 나오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0: 이기는 자에게는.
1: 네, 이기는 자.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실수를 했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해도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는데 그 상이 일곱 가지 상을 다 주는 거예요. 하늘 보자, 또 만나, 흰 돌,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하면서 일곱 교회에다가
0: 네.
1: 그 일곱 교회가 사실은 책망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읽어보면요, 일곱 교회 모두 전체에게 빠짐없이 이기는 너에게는,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리는 죽어있다 생각하지만 샬롬입니다.
0: 아멘. 샬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음으로 오늘 함께 샬롬을 힘세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2263번님, 5799번님, 8576번님, 4123번님 샬롬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2713번님은 목사님, 피디님도 샬롬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9389번님, 목사님 저도 영도 살아요.
1: 아, 반갑습니다. 영도 구민이군요.
0: 샬롬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117번님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샬롬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저희 몸풀기 퀴즈 이렇게 풀어봤는데 목사님 두 분 추첨해 주시면 저희 또 선물 보내드려야죠.
1: 아, 그래요. 영도 사시는 네. 분 한 분 가져가세요. 9389님.
0: 네, 9389번님. 그리고 한 분 더 추첨해 주시면요.
1: 2713님 할까요?
0: 2713번님.
1: 네.
0: 네. 9389번님, 2713번님 오늘 첫 번째 선물 추첨해 주셨습니다. 자, 샵 0933번으로 선물 받으실 곳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빠르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당첨되지 않으셨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찬양 퀴즈 여러분들께

0: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저희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 퀴즈죠.
1: 그렇죠. 한음 퀴즈. 네. 네, 한음 퀴즈인데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도가 네.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여기 있지만 방송으로 듣고 있지만 우리는 교통하고 있어요.
0: 아멘.
1: 예,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통합니다.
0: 네. 자, 그래서 오늘 다 이제 한음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자, 이 첫음,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제가 순서대로 들려드리는데요. 잘 듣고 이 찬양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가스펠로 준비했어요.
0: 네.
1: 복음성가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 뭐 어디 뭐 죄송합니다.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0: 오.
1: 뭐 어디에 있든지 해외에 있던
0: 분들이든지
1: 다 아는 그런 그렇죠. 찬양입니다. 찬양.
0: 맞아요. 예. 특히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2030, 40세대까지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전주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1: 제가 30년 전에
0: 네.
1: 그 해운대에 있는 오잠사단 거기 사냥인도 하루 7년 들어갔었거든요.
0: 네네.
1: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0: 그렇죠. 네. 자, 구체적인 구호도 있어요. 이 찬양할 때 구호가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힌트 나눠드리고요. 자, 저희 그러면 빠르게 한음 들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카리나로 들려드릴 거예요. 한음 잘 들어주세요. 이 음인가요?
1: 예, 이 음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터집니다. 나중에는.
0: 아, 그렇구나.
1: 우렴감이 터지죠.
0: 아, 제가 전주를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네. 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자, 이 찬양. 또 근데 또 가사를 생각해보니까 또 맞네요.
1: 네.
0: 네. 자,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이 좀 빨리 올라왔는데 저희 힌트 듣고 좀 빨리 올라오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 것도 있어요.
0: 네.
1: 그리고 7구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은 가스펠이죠.
0: 네. 네,
1: 찬송가 같네요.
0: 근데 비슷하긴 하네요.
1: 네, 네.
0: 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정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힌트를 강력하게 드렸나요?
1: 2713님 옛날 생각나네요. 엄청 불렀어요. 네, 목이 터지라고.
0: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음까지 바로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1: 두 번째 음 좋습니다.
0: 네네.
1: 조금 정답이 거의 한 80% 다가갔죠.
0: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음까지가 저번 주까지는 조금 헷갈렸는데 오늘은 바로 생각이 날 법하네요. 그쵸?
1: 돌에 네. 올라갑니다. 한음식이네요.
0: 좋아요. 자,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진주 귀걸이 드릴게요. 진주 귀걸이 드립니다.
0: 자, 우리 3874번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1: 그리고 이어서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떠올라요.
0: 떠올라요.
1: 떠올라요.
0: 네,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제목을 보내주시면
0: 네. 자, 우리 3116번님도 지금 딱 그 앞부분만 보내주셨거든요. 그쵸?
1: 가사는 생각납니다.
0: 네. 네. 자, 정답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가사는 생각나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사는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잖아요. 실로 암담합니다 그때. 아, 진짜. 어디 갔는데 야, 내가 그래 여보 누군데 이러면 아 누구더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 실로 암담합니다. 진짜 생각이 안 날 때는.
0: 자, 힌트가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실로 암담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저는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구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할 때 왼발 왼발 왼발 왼발 이렇게 외쳤던 네,
1: 그 외치기도 하고 밟습니다. 그냥 떠나가라고 무너지라고 밟습니다.
0: 맞아요. 근데 전 또 참 감사했던 게 이제 군대 간 친구들이 실은 이제 그 훈련소 안에서 이제 초코파이를 주냐 몽쉐를 주냐
1: 예.
0: 이 차이로 어디를 갈지 종교활동을 어디를 갈지 선택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저희 기독교 교회를 오게 돼서 이 실로 암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것을 힘들 때 또 이제 뭐 행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 찬양을 직접 또 부르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참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1: 왜 몽쉘보다 초코파이를 줄까 생각해봤어요?
0: 아니요.
1: 저는 직접 사가 갔잖아요. 매주.
0: 네네. 7년 동안 들어가셨습니까?
1: 쌉니다. 개수를 더 많이 줍니다. 맛있는 건 압니다. 맛있는

0: 나는데 개수를 많이 주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네. 예, 그거와 콜라 드리는 쌍이죠 쌍.
1: 아 그렇죠 정말
0: 그거 나눠주다가요 모시라면 큰일 납니다.
1: 맞아요. 큰일 나요. 진짜 네, 큰일 나요. 네,
0: 나눠주다가 모시라면 큰일 납니다.
1: 자, 좋습니다. 자, 저희 입에서 지금 정답들이 숭숭숭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도 저희 세 번째 음까지 한번 아, 들어볼까요? 그렇죠. 다 나왔습니다.
0: 희망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막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1: 샘솟습니다. 네.
0: 제가 이 가사를 볼 때 네. 누가 적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사 그러니까 작사자 말고 네네. 그냥 누가 어떤 그러니까 연극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주인공이 적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 오 아니요 아니요.
0: 맹인.
1: 아 보이지 않는 분들.
0: 항상 어둡고 캄캄한 새벽.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 울리고 닭이 우니까 아 아침이 왔구나. 그렇지만 아직 나에게는 밤이었다.
1: 네.
0: 가사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오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참 그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0: 지금도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암울하고 어둡고 또 방에만 갇혀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이 여학생이 교회를 왔는데. 얼굴이 하얘.
1: 네.
0: 그것도 예뻐요. 그렇고 이야기를 나눴어. 자기가 뭐라냐면 오늘만 나고 못 나온대.
1: 오.
0: 근데 왜? 이러니까 오늘 문이 열려 있더래.
1: 아.
0: 아버지가 그 일하러 가면서 문을 잠그고 가신.
1: 아, 세상에.
0: 근데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극동 방송을 듣는데. 그 친구가 진짜.
1: 오. 세상에.
0: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예배를 현장에서 들으고 싶었는데.
1: 네.
0: 진짜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안 나왔거든요.
1: 아이고.
0: 근데 지금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친구 생각나요.
1: 야.
0: 그러니까 방에 갇혀있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그것도 방송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1: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의 팁을 드리면요. 전도 대상자분들께 극동방송 한번 소개해 주시고 낮이든 밤이든 이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오는 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생방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 0689번님께서 오카리나 잘 부르시네요. 보내주셨고
0: 오카리나는 내가 볼 때 피리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1: 운지법만 익히면 금방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피리는 막 밑으로 해가지고 운지법이 또 옆에 조금 손가락이 삑 나가거나 하면 소리가 삑사리 나고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네. 오카리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9611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534단 가셨을 때 저희 와이프가 메인 것만을 했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인가?
1: 예, 그러신 것 같은데요.
0: 네. 누구지?
1: 우리 961번님.
0: 이름 한번
1: 네, 보내주시면 말인데.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찬양 한음 퀴즈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자, 정답.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음까지 들려드리고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정답 또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0: 예, 세 번째까지 나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까지.
1: 요까지. 네.
0: 한 번 더.
1: 네.
0: 여기까지.
1: 자, 이 찬양은 무엇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46분 17초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수상한 거리의 We Make History 찬양 힘차게 나눴습니다. 자, 저희가 한음 퀴즈 드렸어요. 세 번째 음까지 들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오늘 한음 퀴즈의 정답 바로 발표해볼까요?
1: 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가사가 있는 실로암이었습니다.
0: 네, 실로암이었어요. 우리 0050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친구가 군대 가 있는데 지금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9507번님께서도 군인들이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4498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산책 가는 길입니다. 실로암은 흥얼거리며 산책하고 있어요. 산 금방 올라갑니다.

0: 맞아요. 네. 이 실로암 찬양이 참 또 걸을 때 또 힘들 때 부르면 그쵸. 또 힘이 나요. 참.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소망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죠.
1: 가사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미 이 사람에게는 새벽이 안 옵니다. 그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 오직 밤이었어. 새벽이 왔는데도 계속 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느꼈는데 차가우니까 아, 새벽이 왔구나. 주님의 마음속에 여명 밝은 빛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그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뜨지는 거죠.
0: 아멘.
1: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흙
0: 네.
1: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까 깔끔하게 씻으셨거든요. 오늘도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가지고
0: 네.
1: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주여 좀 축원합니다.
0: 아멘. 네.
1: 안 씻으시면 침 태발라가 자기 눈에 발라버려요. 그럼 실로암처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눈물을 네. 흘리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오늘 가득할 줄 믿고요. 자, 이제 목사님께서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들려드릴 텐데 오늘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 실로암, 이 추억의 찬양 또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 이 찬양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라이브 찬양을 일단 한 소절만 1절만 들려드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 제가 짧은 고백이지만 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실로암 찬양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요라고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저요라고 보내주신 분께 전화 연결되신 분께 진주 귀걸이 목사님 선물로 드릴 수 있죠.
1: 그렇죠.
0: 네. 그렇죠. 자, 진주 귀걸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요라고 보내시고 찬양 함께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황희수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 청해 듣도록 할게요.

0: 아멘. 네, 황일수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고백했습니다. 자, 라이브 찬양 함께하는 사이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중에 오늘 실로암 찬양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거든요.
1: 아, 좋습니다. 네.
0: 자, 한번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서 사시는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2: 네, 남구 감만동에 있는 수요일교회 당기는 김보미 집사입니다.
0: 오, 예. 김보미 집사님.
1: 예, 집사님.
2: 안녕하세요.
1: 예, 봄이 벌써 왔어요.
0: 목사님, 집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 평소에 극동 방송 자주 들으시나요?
2: 네, 늘 아침 되면 계속 해놓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극동 방송 들으시면서 제일 좋은 점 한 가지가 있다면?
2: 늘 강구 없이 은혜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1: 그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0: 네,
1: 본질.
0: 맞아요.
1: 본질. 우리 예수배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하늘 퀴즈 실로암 찬양 드렸는데요. 집사님도 네. 실로암 찬양 좋아하시나요?
2: 아유, 청년회 때 많이 불렀습니다.
0: 야, 청년회 때 불렀던 찬양. 좋습니다. 이 아침 함께 저희가 고백할 텐데 저희 지금 방송이 한 4분여 남았어요.
1: 네네.
0: 그래서 빠르게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지사님 이렇게 전화 연결됐잖아요.
2: 네.
0: 네.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께 뭔가 마음의 편지나 혹은 한마디 남기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2: 네. 우리 사랑방 식구 중에 VIP가 있는데 오. 제 친구인데 이상래 씨라고 친구가 있는데
0: 네.
2: 그 친구가 이번 초청주일에 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이상래 친구분께 짧게 편지 한번 띄워보실까요?
2: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친구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기를 원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친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이상래 성도님께서 꼭 교회에 나오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간단하게 이러면 됩니다. 아멘. 야, 내 방송 탔는데 네 이름 이야기했다. 네 이제 오면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0: 맞아요. 네,
1: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거든요.
0: 네.
1: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0: 그리고 오늘 친구분께도 진주기구를 같이 드리죠.
1: 한 개 드릴게요.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0: 두 개 세트 드려서 친구분께도 선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사님 그럼 저희 힘차게 실로암 찬양 한번 고백해볼까요?
2: 아멘.
1: 네,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봅시다.
2: 네.

0: 네.
1: 지선이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0: 저를
1: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짧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 모두 다이 방송 듣고 저 후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2: 아멘.
1: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희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어우, 좋네요.
2: 저는 저희 하길래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1: 네.
2: 근데 이 곡은 남녀노소 갈릴 것 없이 다 좋아하는.
1: 맞습니다.
2: 저희 교회 꼬맹이들 있잖아요.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실로와.
1: 그렇죠. 네. 맞아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자, 좋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1분여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역시,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극동방송은 살리는 방송입니다.
1: 아멘. 네, 저희도 오늘, 저도 오늘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가 좀 여러분께 이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견 PD였고요.
2: 저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1: 네, 저희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은 같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0: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0번째 권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빌립보 교회에 못다한 말을 빼곡히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두 가지의 권면에 추가된 세 가지의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어가 세 개 나오는데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가 권면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권면의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4장으로 쓰여진 빌립보서의 기쁨 또는 기쁨의 동사가 무려 16번 등장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옥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무엇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기쁨은 있고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온전히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성도에게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원인은 결코 변경되거나 변화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만제약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모르

모를까봐 성경은 이러한 예를 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한번 말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매 순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옥에 있든지 풀려나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삶의 조건이나 환경 이유 때문에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권면은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뜻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관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좁고 완고한 마음이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이 관용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도 참 너그럽고 어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흉내내고 싶어도 그 근원적인 차이를 좁힐 수는 없겠지요. 세상 사람은 일부 사람에게만 베푸는 관용이라면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로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범위의 제한이 없는 성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라는 것이 습관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쌓여지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방식, 똑같이 대하는 방법에서 사람의 이미지는 만들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관용의 이미지가 되어야 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거나 조급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의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추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면 우리들은 관용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왜 너그러울 수 있냐고요? 성도가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그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능력이나 권세로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관용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되고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권면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범위는 모든 일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은 능력이 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합니다. 오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내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긴 염려를 비롯하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염려나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푸념이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기도

0: 꽃거리가 되는 순간 응답하실 하나님께 앞당겨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염려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로 나갈 수 있겠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불안했던 마음, 염려로 가득 찼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여서 평안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번민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첫 번째 권면, 갈등과 번민이 있는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도와주라는 두 번째 권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세 번째 권면, 성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네 번째 권면,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다섯 번째 권면. 이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닮아가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톰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샵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손 안에 든 휴대폰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친공 플러스 모임에서도 AI 특강 벌써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네, 도움이 좀 되세요? 어렵긴 하죠. 네, 처음 뭐 지난번에 보니까 제미나이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또 삼행시를 만들어라 명령도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일상에서 AI 활용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또 오늘도 예배 후에 70 플러스 모임은 또 특강을 듣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뭘 잘해야 되죠? 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좋고 또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질문 속에 같이 녹아내면 또 그만큼 더 구체적이고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답변을 통해서 AI가 제공해 줍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AI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질문이었죠. 저는 부산 거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들에게 매주일마다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네. 제게 필요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AI가 대답해 주는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잘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먼저 공감부터 해주죠. AI는 언제나 또 칭찬부터 해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자세를 먼저 권면하시는 것은 매우 목회적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실 같은 설교라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은혜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또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더니 크게 네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참 정리를 깨끗하게 잘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1.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혹은 전도사님 또 일꾼들이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잘하실까? 어떤 말씀하실까? 이런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필요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일평생 말씀의 종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압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판단자가 아니라 순종자로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많은 좋은 설교 말씀을 워낙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힘듭니다. 네. 왜? 비교 분석까지 하세요. 웬만한 분들이, 오늘 목사님은, 말씀 좋았네? 요건 좀 아쉽네?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통하여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감탄만 남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웃고 웃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 옆 사람 말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신, 아, 이거 누구 얘기네, 누구 얘기, 아,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제자들 먹이시고 또 미래 일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런데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으로는 족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설교는 원고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전달될 때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좋은 설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밭 열어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옥토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영적인 질문을 들고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오죠? 질병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이 고쳐주십시오. 귀신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청년만큼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적인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고 가며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질문을 받으시고 조금 달리 좀 바꾸셨어요. 영생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다라는 표현을 17절에 예수님이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다라는 질문을 생명에 들어가다라는 단어로 바꾸셨어요. 영생을 얻다, 이거는 일회적인 행동인데 생명에 들어가다는 것은 과정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첫 번째, 칭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이 70점에서 100점짜리 인생이 안 되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죠? 성화. 거룩함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하고 말씀해요. 세 번째,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죠. 영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은, 그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성경의 계명을 정리해 놓은 게 613개였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또 강조점이 있을 텐데 하는 궁금함 속에서 묻습니다.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5번째로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땅의 계명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들을 하나로 요약하는 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순종하기 어려운 묵직한 명령을 던지셨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부자잖아. 내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아주 과격하고 급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청년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다가 뭐 부족한 것 있나요? 질문을 이어가다가 또 이 부담스러운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질문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사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물질을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13번째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제자들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이 청년이 거짓으로 이런 것들을 외식하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 제가 말씀 잘 어디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으로 그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야, 너 정도면 내 제자 되면 늦게 부름받아도 넌 참 잘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진정성은 인정해 주셨어요. 아, 진짜구나. 그리고 청년도 고민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그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의 진정성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답변을 주셔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고민하며 떠나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공로주의를 경계한 것입니다.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진 좋은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함께 생각했던 공로주의, 율법을 지키고 뭔가 선앙을 행해야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주도권을 우리에게 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우선권이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 반응으로서 응답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생의 부분,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초대교회 처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선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 우리만 받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합니다. 왜?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도록 할 것인가? 처음부터 믿기 시작하네. 율법 다 지켜. 613개 다 지켜야 된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영역, 부족하지만 100점짜리 아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품어주시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공로주의를 경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질문 속에도 또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좀 자만했을 겁니다. 아,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은연 중에 저는 영생 얻을 만한 행동을 이제까지 잘 지키며 해왔습니다 하는 마음속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예수님이 꺾으셨어요. 공로? 그럼 너 이것까지 할 수 있니? 전 재산을 팔 수 있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니? 감히 선뜻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통해서 아, 나는 아니구나. 부족하구나, 여전히. 그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는 근심 속에 돌아갑니다. 마가복음은 좀 더 그 상황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요. 한 표현이 더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근심하며 가니라인데 마가복음에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때의 표정이 그 좌절하고 또 속상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속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성경은 더 이상 그 청년의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가서 근심하며 고민하다가 재산을 다 팔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어느 정도 이웃에게 구제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저도 여기에 표를 둡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 두 번째, 아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근심하며 갔지만 결코 회심하진 않았다. 네, 네, 아, 네, 별로 안 드시네요. 아, 잘 모르겠다가 대부분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은 초대교회 전승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는데 초대 교부들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사람

에 대한 뒷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오래되고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끝내 떠났다. 떠났다. 대체로 이 본문을 재물에 사로잡힌 인간의 비극의 주제로 다룹니다. 다 좋았지만 결국 재물을 포기 못한 아쉬운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부 중에 설교를 가장 잘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술이란 이름이 붙은 초대교부가 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열망은 있었지만 결정적 순종에 실패한 사람. 어느 정도는 괜찮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교부들은 여기서 부분적 헌신은 제자도가 아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돌이란 주님께서 버리라 할 때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나중에 돌아왔을 수도 있다. 좀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일부 설교자와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훗날 부맺고 회개했을 것이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마주했다면 또 주님의 그 음성, 그의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결국 그도 회심하며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헌신하지 않았을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극소수의 견해인데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였을 것이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그걸 누가 알아요? 근심하며 갔는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그것을 쓴 사람이 아닐까? 게다가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홀잎을 가지고 왔다가 같이 도망가는 때 잡혀가지고 입을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간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그게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가 졸다가 쫓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가가 마가복음에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보면 마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될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열린 결말이에요. 모른다예요. 왜? 모르기를 원하는 복음사가들의 기록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결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셨지만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등지고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청년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보면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음 장의 이야기는 우리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과 대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0: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영생의 비결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7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나서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데 한 사람이 더 합류합니다. 바로 니고데모.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돕습니다. 특별히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오는데 34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한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양이면 왕의 장례식 때 쓰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참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셨구나 고백하는 그 장례의 행위를 감당합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생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왕이면 영적인 질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만 잘한다고 해서 AI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졌을 때 그 대답을 나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실천해 가야 합니다. 누구나 이제는 질문을 잘 던집니다. 대답도 잘 해줍니다. 무엇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 대답을 안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실천과 결단의 차이가 인생을 차별 있게 만들어 갑니다. 반응력이 중요합니다.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질문만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의미 있게 보람되이 헌신하는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답이라면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후회함 없이 뒤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마음을 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항서교회 나자천 목사입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성경. 목사님, 신약성경 들어와서 아주 빠르게 이제 사복음서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이 책을 살펴보게 됐네요.
1: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초대교회 역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이 책의 핵심은 오순절날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머지 모든 주변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보혜사로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게다가 저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1: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복음이 1권이라고 하면 이 책이 바로 2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자, 그럼
0: 그렇다면 오늘 함께 배울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보기 1번 사도행전, 2번은 성령행전입니다.
0: 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을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하나는 진짜 책 이름이 맞고 하나는 이 책의 별명입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목사님.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은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 아침에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기 1번은
1: 사도행전,
0: 보기 2번은
1: 성령행전입니다.